接下来继续关注消息。新兴小学2026年全国小排球冠军，2026年全国小排球锦标赛总。

刚刚听到那首歌呢，是男生版杨树人带来一首歌叫《泡沫》。嗯，来吧，接下来时间马上安排一首歌，《情非得已》。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7월 열사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시 각급 인대대표들을 조직해 기층 일선에 침입해 실속 있는 행동으로 여러 민족 군중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를 놓고 민족 단결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35개 중소학교에서 2026년 공개반급 배정을 완수했습니다. 연변리그 연결 동북범팀은 홈장에서 활용 등비팀을 6대2로 꺾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올해 들어 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천명 대표 전계천 심의회,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군중위해 실제적인 일처리 주재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전시 각급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주동적으로 기층 일선에 심입하여 군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난제를 정확히 해결해 실속 있는 행동과 책임감으로 여러 민족 군중을 이끌어주는 마음의 다리를 놓고 민족 단결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목재소구역에 들어서면 건물 외벽 보수와 보온판 부설 공사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소구역은 외벽 탈락과 옥상 루소 등 문제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인대 대표이며 건공가도 당사위원회석인 김영민은 방문 과정에서 군중의 요구를 요해한 뒤 여러 방면과 조율해 소구역이 낡은 소구역 개조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안전우환을 철저히 제거하고 주민들의 걱정을 해결했습니다. 목재 소구역 주민 장위는 예전에는 소구역 외벽이 심하게 떨어지고 장마철만 되면 옥상에서 물이 샜는데 인대 대표가 목재 소구역을 낡은 소구역 개조 범위에 포함시켜 외벽을 보강하고 최상층 방수도 다시 해줘 큰 난제를 해결해 줬다고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건공가도 당사위원회석인 김영민은 인대 대표의 집에 의탁해 관할 구역 각급 인대 대표들을 조직하여 사회구역 일선에 심입하여 실제적인 일 23건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북산가도 단명 사회구역 석양홍 로인 아파트는 기존 도로가 파손되고 움푹 팬 곳이 많아 주변 주민들의 출행에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시인대 대표이며 북산가도 당사위원회석인 허연은 상시화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상황을 파악한 뒤 관련 기능 부문과 적극 연계하고 185만 원을 총괄 투입해 로인 아파트 기초시설 향상 공정을 실시했습니다. 남쪽 도로를 새롭게 보수하고 조명 가로등을 증설하는 동시에 오수 및 급수관망을 부설했습니다. 현재

0: 대상은 전부 준공돼 주민들의 출행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해졌습니다. 시인대 대표이며 북산가도 당사위원회석인 허연은 연길시 인대 대표로서 주동적으로 관할 구역에 심입해 민생과 관리에서 나타나는 난제를 발견하고 여러 방면의 지원을 조율해 군중들이 관심하는 어려운 일과 걱정거리를 전력으로 해결하며 관할 구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 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시 각급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촌과 사회구역 격자망에 심입하도록 했으며 민족 단결 정책 선전, 민정 방문 조사 연구, 모순 분쟁 조정, 민생 실사 독촉 처리 등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대표들은 기층 관리의 난점과 민생 봉사의 난점을 직접 마주하고 여러 민족 군중의 목소리를 얼굴을 맞대고 들으며 각종 민생 문제를 실속 있게 해결해 민족 단결 진보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시에서 276명의 인대 대표가 기층에 심입해 여러 민족 군중을 위해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 329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화는 인대 대표의 집과 대표 연락소 플랫폼에 의탁해 대표들의 기층 직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상시화하고 해민 실사를 잘 처리하며 여러 민족 군중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공동 건설, 공동 향수하는 량완 국면을 지속적으로 다져 전시 고품질 발전에 단결 분진하는 인대의 힘을 결집하겠다고 했습니다.
1: 그늘 시공상업연합회는 두 가지 건강 선행 선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민영 기업과 교류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방문조사 연구와 조담 교류를 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선후에 연변 대덕금도 활락원 부동산개발위원회사, 연변 춘천 문화관광집단, 연길 애을 회봉안과병원위원회사, 길림 소면호 가정봉사집단 조직위원회사를 찾았습니다. 매 기업에서 책임자들은 기업의 경영 모식, 운영 현황, 대상 건설, 발전 계획 등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참가 기업가들은 기업의 경영 현장을 현지에서 참고하고 우수 기업의 발전 경험을 가까이서 학습했으며 서로 업종 발전 구상을 교류하면서 경영 시야를 넓히고 협력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조담에서 주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개발처 처장 류명동은 노동관계, 사회보험료 납부, 초령 인원 고용, 산업재해 처리 등 민영 기업이 자주 관심하는 내용을 둘러싸고 노동 고용 위험 방지 전문 강연을 진행해 민영 기업의 위험 방지 통제 능력을 높였습니다. 길림 소면호 가정봉사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고홍명은 시대 발전의 기회를 틀어주고 기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의 길을 잘 걸어가자를 주제로 전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기업 발전 실천과 결부해 현대 기업 관리 경험을 교류하고 기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의 실천적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길림 소면호 가정봉사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고홍명은 본지 우수 기업들을 현지에서 방문하고 참관하면서 선진적인 경영 관리 모식과 정밀화 운영 구상, 산업 승격 경로를 가까이서 학습해낸 바 이를 통해 당위와 정부가 민영 기업을 중시하고 관심하는 것을 깊이 느꼈으며 성실을 몰아 분발하고 가정봉사 업종에 깊이 뿌리내려 발전해 나갈 신심도 더욱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0: 8월 21일 우리 시는 2026년 중소학교 시작학년 공개 반급 배정 의식을 진행하고 시 교율 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3일군, 시 인대 대표, 시정협의원, 학부모 대표 및 보도 매체 기자들을 초청해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반급 배정 현장은 시 교원 연수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시 교육국 3.1군들은 먼저 반급 배정 전용 기능실과 전용 컴퓨터 등 설비를 현장에서 개봉 검증해 모든 설비가 조기 상태이며 외부 간섭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조작원이 공개 반급 배정 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반급 배정 사업은 학교별 조에 따라 자리로 질서 있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개 반급 배정에 참가한 중소학교는 모두 35개로 그중 초중 15개, 소학교 20개입니다. 반급 배정 사업은 각 학교 반급의 총 학생 수, 남녀 학생 비례, 민족 비례, 교원 배치 등 4개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원칙을 엄격히 따랐습니다. 각 학교 교장이 전자 반급 배정 시스템을 통해 신입생 명단을 무작위로 생성하고 이후 각반 담임 교원들이 추첨 순서와 뽑은 번호공에 따라 해당 반급을 확정했습니다.

0: 공개 반급 배정 전 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 교육 자원의 균형 배치를 추진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육 부문과 학교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가정교육을 착실히 잘해 가정과 학교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아름다운 새 학교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전시 각 중학교는 반급 배정 후 재반 연계 사업을 잘해 2026년 가을 학기가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시작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이 밖에 특수한 원인으로 등록이 늦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교육국은 개학 일주일 뒤 제2차 공개 반급 배정을 통일적으로 조직 실시하게 됩니다.
1: 8월 22일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 연길 동북범팀 홈장 경기가 우리시 전민건강체육중심 체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연길 동북범팀은 홈장에서 화룡등비팀과 맞붙었습니다.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13,000여 명의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응원과 환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시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우아하고 아름다운 조선족 부채춤을 선보이며 긴장감 넘치는 축구 경기에 짙은 문화적 운치를 더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경기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연길 동북범팀은 거센 공세와 여러 공격수의 활약으로 빠르게 경기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경기 4분경 김항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12분경 김항이 또다시 득점하며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30분과 34분에는 최건희가 연속 득점해 연길팀이 4골 차로 앞섰습니다. 36분경 오호원이 득점하며 활용팀이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전반전은 연길팀이 4대1로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54분경 배문빈이 득점해 연길팀이 5대1로 앞섰습니다. 71분경 리민재가 골을 터뜨리며 점수를 6대1로 벌였습니다. 90분경 활용팀 류성룡이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최종 연길팀은 활용팀을 6대2로 꺾으며 대승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가 빛을 발했습니다. 하프타임에 시문화관 배우들이 조선족 농강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힘찬 장단과 흥겨운 춤사위가 군중들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체육경기장은 민속문화를 보여주는 무대로 변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길 와와 응원단도 눈길을 끄는 풍경을 이뤘습니다. 와와는 조선족 구어 와라와라에서 온 떠온 음역으로 오라오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각지 축구팬들이 연길을 찾아 축구의 매력을 느껴보길 바라는 진심 어린 초대이자 삼면팔방의 관광객들이 연길을 찾아 관광하고 손님으로 머물기를 바라는 따뜻한 초대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응원단원들은 연길의 인기 문화관광 기념품인 할머니 바지를 입고 인기 상품인 작은 물고기 가방을 메으며 축구공, 막걸리, 맥주 등 특색 소품을 들고 활기차게 춤추며 응원해 연길의 젊고 생기 넘치는 도시기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연길 와와 응원단 단원 오미나는 이번 연변릭을 통해 연길의 특색을 보여주려고 특별히 조선족 할머니 옷과 할머니 바지를 입고 물고기 가방과 막걸리, 맥주 같은 특색 소품도 준비함으로써 연길팀을 응원한 동시에 각지 축구팬들이 연길의 풍토 인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연길을 선전하고 고향을 추천 소개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했습니다. 8월 29일 연길 동국범팀은 홈장에서 룡정 등병팀과 맞붙게 됩니다.
0: 8월 24일 기자가 시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시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0.5도 안팎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 기온은 전반기에 높고 후반기에 낮겠습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에서 섭씨 30도이며 28일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40mm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그중 24일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25일 밤부터 26일 오전까지 적은 비에서 중등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뚜렷한 강수가 있겠으며 국부 지역에는 단시간 강한 비, 뢰우 강풍, 우박 등 강대류 날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상부문은 강한 비로 인한 산홍수와 지질재해 위험을 중점적으로 방지하고 경작지 농작물

0: 관리를 잘해 침수를 방지할 것을 권의했습니다. 이번 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옷을 적절히 조절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유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희망의 봄.
0: 가사입니다. 봄은 희망의 봄입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사랑의 씨앗도다. 따스한 햇살처럼 수줍은 사랑을 해요. 여름은 눈부신 여름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사랑이 짙어지고 눈부신 햇살처럼 열렬한 사랑을 해요.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탄 인연입니다.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뇌휴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 첫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집중력과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집중력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능률성도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일에 몰두하다 보면 몸에 주된 에너지인 산소와 포도당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인 영역에 장시간 공을 들이는 일은 진이 빠질 만큼 에너지가 소비된다며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갖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보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90분간 일하고 잠깐 쉽니다. 하루보다 짧은 주기라는 생체 리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생체 리듬 이론을 통해 90분간 일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휴식 활동 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체의 리듬이 인간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주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크린을 멀리합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휴식 방법은 인터넷 서핑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나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는 고능률적 방법과 저능률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이나 SNS 확인은 저능률적 방법입니다. 능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몸의 움직임을 늘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공기를 쐬며 걷는다면 정신을 맑게 하는 데더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휴식 동료를 만듭니다. 직장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료들을 만드는 것은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인 기반이 됩니다.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수다를 떨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면 행복감이 상승하고 보다 활기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분에서 20분간 낮잠을 잡니다. 낮잠은 기억력을 개선하고 창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전문가들은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은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북돋우는 방법이라며, 특히 밤잠이 부족해 낮 시간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 연구팀은 평일 스케줄에 여유가 있거나 주말처럼 낮잠을 넉넉하게 잘수 있는 경우라면 60분에서 90분의 낮잠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낮잠은 매일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뇌도 정말 휴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뇌는 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을 때도 계속 활동하지만 집중, 판단, 감정 조절을 오래 지속하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충분한 휴식은 기억 정리,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뇌가 피곤하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뇌 피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잘안 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쉽게 짜증냅니다. 멍한 느낌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기억력 저하, 실수 증가,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눈과 머리가 무겁습니다. 네, 멍 때리는 것도 뇌의 휴식일까요?
적절한 멍때리기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뇌가 과도한 정보 처리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상태는 진짜 휴식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쉬게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짧은 영상, SNS, 알림 확인은 오히려 뇌 자극을 계속 유지해 피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짜 휴식에는 자극 감소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음악 듣기는 뇌 휴식에 도움이 될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특히 잔잔한 음악, 자연 소리, 클래식 음악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소리나 강한 자극의 음악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가장 무난합니다. 너무 오래 자면 일어났을 때더 멍하거나 밤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은 30세 이후 미리미리 모아둬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근육량은 30세 전후에 최고봉에 도달하고, 이후 나이가 들면서 근육 손실이 점차 가속화됩니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부한 성인근소증 식단관리 지침 2026년판은 모든 사람들이 조기에 근육을 축적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30세 좌우에 근육량이 최고봉에 달합니다. 광주의과대학 부속중이병원 내분비과 주임의사 왕문영은 근소증은 단순히 날씬해지거나 혹은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육이 조용히 손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소증의 전체 명칭은 근감소증 또는 근용량 감소증으로 나이와 관련된 진행성 질환입니다. 이런 질병은 또 오래 앉아있는 습관, 영양실조 및 만성질환의 영향을 받으며 전신 근육량 감소, 근력 감소 및 근육 생리 기능 저하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위축되고 운동신경원이 손실되며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 근육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상해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이자 체질연구 및 건강지도센터 주임 류흠은 인터뷰에서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비교적 뚜렷한 근육 손실과 근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더 그렇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왕문영은 30세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저항 운동을 진행하고 양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량을 최고봉으로 끌어올리고 3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을 줄이는데 중점을 둘 것을 권장했습니다. 50세 이후 근육이 심각하게 손실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회할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종천아이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쉴 때 쉬지 못하는 건 나를 학대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쉴 때는 쉬어주세요. 네, 가끔은 쉼터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나 자신에게 휴식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서품 연분 감상합니다.
1: 어찌나 이렇게 시퍼런데 나지? 남 여자 좀 저주 쫓아다니 이래도, 예? 아이, 거기 눈에는 법도 없음도, 닭신도 없음도.
2: 내 눈에 법은 있음도, 닭신 없어 그렇지.
1: 어머, 이거 무슨, 거기 무슨 소리? 아이, 그렇다고 왜 하필 얘 아빠님 법으로 쫓아다니 이래는가 말이까마.
2: 아, 혼자 싸움도.
1: 그만했구만. 우리 집이 뜰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구만, 예?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갔어, 예? 내 소리를 지르기 전에 얼씨던 갔어. 그게 허상간에 다 돌겠구만. 어제는도 우리 어제는 너도 봐 죽을 수로 분이 한다요. 우리 어제는도 봐.
2: 그 소리를 치더라도 전 주위 환경 잘 살펴보고 소리를 칩다예. 혹시 깨기나 얻어먹자고 도통 갔음도? 네?
1: 그래, 뭐노? 뭐, 어째는데? 아, 왜 어째는데? 고마! 알겠구만! 어, 내 몇 년 동안 어떻게 고이고이 지켜온 거? 고마! 알겠구만!
2: 이왕, 이왕, 구투산 생각을 지어온다. 아, 누기는 정조개념이 없음도? 네? 나도 이렇게 몇 년 동안 거의 거의 지켜온 정조로 내 과부 살라면 홀라당 다 죽을 것 같은데, 에?
1: 그래, 뭐노.
2: 돈 까봐 내놨어, 돈 까봐.
1: 어우야, 아, 그것도 알겠구만. 그게 내가 어떻게 본다라고 알겠구만.
2: 알겠다고?
1: 네.
2: 그래, 뭐, 돈까봐 내놓겠음도, 몸을 내놓겠음도. 그리 되면 돈까봐고 몸이고 홀라당 다 맡기겠음도, 예.

0: 둘 다 내놓게 했어. 번호는 내놓게 했었구만.
1: 선택을 잘했습니다. 아시죠? 빨리.
0: 뭐? 내 돈 까봐. 그만. 내 돈 까봐요, 그냥. 뭐야, 내 돈 까봐요. 아, 내 돈 까봐요.
1: 이게 얼큰도 확인해보고 자 신분증 있구나 아 성명
0: 타옥씨
1: 타옥씨
0: 알구나 타옥씨
1: 아 타옥씨 생년월일
0: 1971년 6월 8
1: 아 주소
0: 길림성 옥시현 옥시천 옥시진 옥시일대
1: 아 길림성 옥시현 옥시진 옥시천 옥시일대 탈옥시 아 맞구나
0: 아이 그만 타옥시리란데
1: 타옥시래 이름도 막았대 검사 제대로 가
0: 보니 제대로
1: 가는가 봅소
0: 보니
1: 감사합니다.
0: 내 돈 까봐 부서주느라고 대충 먼지 다 제뿌려 달아다니고 누구께 아야 내일은 보내줄 때 해주고 나도 같이 가 아이다 고마운데 고마운데 어떡해 고마워 사다 좀 더
1: 이츠 사르 보마 해야 긴데 야
0: 대신가야
1: 이거 마
0: 아유 저기 무슨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옥실로 구선실을 조금 미봉함아야 되겠습니다.
1: 나도 아줌마처럼 옥시장세라는 거 안 둬. 내가는 1등 버섯이 그만 1등 버섯이 2등 무얼아 2등 무얼. 아 시내에서 안 그래 몇 십 원씩 한다 그래 먼저 옷입고 메고 와서 시장 조사를 해볼까요? 왔지마 이게 무슨 개남파이. 야 재수없다 야 그만.
0: 저기 이거라도 바둑서
2: 사람 보기로 어떻게 본 거? 여섯
0: 야 적다고 그램도
2: 열한데
0: 바둑서
2: 아 이거 정말
0: 그치 정실 탐사 어찌겠습니다
2: 야 그 사람 보기
1: 아 재수 없다 야 정말 아, 정말. 아, 이것도 아니라는 게 몽땅 주머니에다 두고 왔지. 개새 뭐 한거?
0: 어째 그런데?
1: 억지라나 듣고.
0: 아, 예.
1: 그 잘 없이 내줍소.
0: 어, 알았어.
1: 빨리 줍소.
0: 예. 보십소.
1: 아, 근데 무슨 얼굴에 세지가 좀 따라남도.
0: 야, 돼서 선사 하고 또 쳤는데 내 옷이 돈 까봐주자 그랬는지 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저 쎄쓰게 좀 달아뛰었을 줄 모르거든.
1: 자가 옷들 다 쎄쓰게.
0: 그렇게 눈치 없습니다.
1: 눈치라.
0: 그 나도 저기 한 먹은 루스가.
1: 이게 빼가리구만 빼가리.
0: 어야 여자들은 뭐 빼가리 못한단 돌이 있습니다.
1: 만나다 만나다 과부 술고 이름 만났어. 어서 다 먹어 마세요.
0: 예예 예, 감사합니다.
1: 아 이거 좀 냉기 입소.
0: 여기 60도?
1: 이거 술 알코올이구나. 에이 딱 60도.
0: 그래 그래 여기 거다 따따. 하나는 게 좀 감각이 있을지.
1: 아, 술취 정도요 이거 좀.
0: 다르게 생각하지 맙소. 내가 몇 년 전에 그저 차 사고로 나그네를 잃고 나니까 그저 살못이 없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입에다 댄 게 어제는 꽤나 하구만.
1: 그것만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이 술이 사람 몸에 안 좋은데. 특별 여자들 몸에 안 좋습니다.
0: 거기 또 술을 용 반갑하는 매끄마에.
1: 네.
3: 뭐 산판에 맨날 나가 있다니까 술이 더 늘었습니다.
0: 저기 아이 이번에는 내 차례 아닌데.
3: 저 그렇게 되는 거. 아이 정말 아이 됐어. 왜 어서 넣었어? 나 한 말씀 더.
0: 예.
3: 아, 근데 그렇게 혼자 사느라 불편한 일들이 많겠는데.
0: 예, 그것 무슨 말이 알겠습니다.
3: 아, 이런 세상에, 예, 아니, 어떻게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그 방법 돼야 됐지, 뭐.
0: 그래, 쟤네들 요새 그저 헌세 말이 뜨문뜨문 들어왔구만.
3: 그럼 남자 동미들이 많겠는데.
0: 어, 아이들아. 호구야, 내게 천민이, 어쩌면 이건 미안하지. 아이들.
3: 아이, 뭐 미안하지. 아이, 술을 안 먹으면 없어. 이 어떠할 때는 뺏을 수 없었구만.
0: 예.
3: 어떻습니까?
0: 예. 여기 정도도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3: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낙가슴이 두꺼워진데 내가 제거를 안 돼요.
0: 무시개란도?
3: 아이, 내 말은 그 낙가슴이 따뜻해지는데 뺏을 수 없단 말이지.
0: 에휴, 무슨 따뜻해진다 멋지고, 뭐 두꺼워진다 멋지고, 그거 다 한 거 크지구만. 그거 한 모금 더 줬어.
3: 예. 한 모금 왔어요.
0: 예.
3: 근데, 그렇게 딱 뭐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없을 때가.
0: 어찌 없겠습니다. 그저 얘, 내 좋아하는 사람이면 또 그쪽에서 싫다고.
3: 어.
0: 또 그저 그쪽에서 싫다면, 아이고, 모르겠으면 하고 다가 숨긴 짓이 나.
3: 야, 아줌마 신심을 가지고 삽소, 예? 아이, 아줌마의 만화 이물 저질 어디면 아이 됐다고, 예?
0: 그렇지,
3: 예.
0: 아이, 내 저 꼬임부터 어디 다 가야겠습니다. 정말 얘 사실 러시나게 말해서, 나도 저럴 때는 한문 했었구만.
3: 그런 거 가슴.
0: 예. 우리 천의 그 천자야들이고, 지부석이 좋겠로. 그리고 황자의 천하물로, 한 80대 그 돈 쫙 썼단 말이야. 저기서 저기 이내 딱딱 챙겨가면 내시니까. 지금 와서 그런 말 해서 뭐 하겠습니까?
3: 엠마, 나다 만나다 쨔쨔리 우리 자취주에서 저 엘바다 나간 데만 만난 게 어디 가신데?
0: 에휴, 모르겠구만.
3: 나는 아줌마에 만난 조건이면 아, 열야더비 달게도 가셨구만.
0: 무지개란다?
3: 아이, 내 말은 아줌마의 모든 조건이 좋고, 아줌마의 좋다 말한다는 게 그만, 아이 됐었구만.
0: 어? 아줌마, 이런 지금 이 낙가슴이 두꺼워진데 이게 최고구만. 이거 한 번만 할까?
3: 아줌마.
0: 예.
3: 에, 좀.
0: 어, 야, 할 말이 있으면 하?
3: 저 무슨 말인가 하면 해.
0: 아야, 하소.
3: 저.
0: 아야, 하란데기.
3: 옥실 하나 더 주겠습니다.
0: 무시개남도? 이거 나도
3: 아이, 한 내면 되겠구만. 이거 뭐 몽땅 걷어먹고 옥실 드려야 주겠습니다.
0: 하여간 지금 이렇게 얼마나 남자들 점점 많아진단 말이군. 전번 주에는 어떤 호랩이라 하나 소개받았는데, 아이고, 아, 제 쪽에서 일이 바쁘다며 며칠 후에 만나자 이래 생겼습니다, 글쎄. 아이고, 들으려니까, 예, 술을 좋아한다지. 담배 찍으려지. 거기다가 사진을 보니까 생김새란 게 어니월의 소리마저 호박잎처럼 생겨가지고, 아이고, 내 원래
3: 열. 방금 내 이제 말하자면, 예, 절대로 자신이 어디 얼바나나를 만난다는데, 그 얼바나나 어디서 산답니다.
0: 아유, 모르구만. 저기 무슨 뒷마을에 무슨 보석거리에 김무월이라든가 어제랜도? 혹시 멘도가 안도?
3: 자네 잘 안도?
0: 무슨 소리 안도?
3: 여기 김무월이 이제 뭐가 저 아줌마 저번에 속에 들어왔던 그 아줌마이겠다. 나도 어디 사진 있었는.
0: 어야 정말 어, 성이 없다야.
3: 아 어디 있었음. 아.
0: 어. 남의 사진 어떻게 그렇게 엉치고를 많이 없군도.
3: 아 그날에 옆에 사람도 많고 일도 많다나 가서 근성 대답해놓고 제일 따뜻한데 여는 단기 이렇게 엉치고 마시. 옳구만. 아 이거 정말.

0: 아이디어 쓴다.
1: 예, 아예 나 틀렸지 그만.
0: 긴 머리.
1: 다 웃기니까.
0: 아 이게 만남이 연부이라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도 마 생각도 못했는데.
1: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 마음이 컸습니다. 예.
0: 예, 네, 마음이 컸습니다. 저 그저 빼갈 한 방금 먹여 놓으면 온 동네 과부들이 김치국을 다 파줬구만. 마음이 꼽아서 이래 나무 방송해주기 좋아한다 말이.
1: 아, 예.
0: 저 성격이 영시원시원한데.
1: 예. 그래, 그래, 예. 우리 천연서는 거저 천대고 지부석 이거거든. 내 말 한마디 거저 찍소리도 못하지 않나, 그죠? 아이.
0: 그렇게 사물없진 거?
1: 아이, 그만. 내 성격이 좋다 말이지.
0: 아, 성격은 시원시원하고 예.
1: 영시원. 영. 선량하게 생겼습니다. 예.
0: 네, 생김새?
1: 예.
0: 예, 그죠? 어느 월에 그 서리마저 호박 잎이보다 조금 낫달까.
1: 아, 걔는 모르고 그랬네.
0: 뭐, 이렇게 말이 나왔던 거에 뭐 교대를 할 건 다 교대를 해야 될지. 뭐. 나는 집에 아, 하나 있습니다. 딸입니다.
1: 그만해. 나는 딸을 제일 좋아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 걔 아들이 됐지.
1: 예.
0: 난 꿈에도 아들, 아들 해왔구만. 이야. 잘 됐대. 잘 됐대. 이만하면 교대를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저 아줌마의 보기에는 본시 여러모로 보면 어떻습니까?
1: 한번 찌겠습니까?
0: 술어?
1: 예. 하고 몸에도 아이 좋은데.
0: 때리지, 백분의 팔백을 때리지.
1: 그만해. 그래야.
0: 아, 무슨 욕을 써 말아.
1: 어, 나 됐어.
0: 말아, 화내라는데.
1: 아, 됐어.
0: 그럼 내 욕을 하나 들어주겠어?
1: 어, 예, 무슨 욕인가?
0: 내 먼저 술을 떼겠어.
1: 어, 지금 당장 술을 떼겠습니다.
0: 술을 떼겠어?
1: 예.
0: 야, 지금 나 자기 안 가나 그래. 맨날 그 다음 같이 돈 뺏으려나 하느라고 새끼고 집안이고 싹 개망 되게 되지.
1: 아,
0: 아 이래 뭐죠? 전반전은 영 완미하게 끝이 난 것 같은데 후반전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나 이 못해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1: 글쎄, 좀 갈 데 없으면 혹시 주문지를 내셔.
0: 이거 매라오? 무슨 소리라. 야, 사귀나 좀. 그 말은 벗어서 옷이끈 잃어버리고 저렇게 지다마 탈옥실 허망 얻어봐라. 아, 차옥실이?
1: 예.
0: 아, 차옥실이 알았어.
1: 아니.
0: 저 지다마 차옥실이를 합쇼! 차옥실이를 합쇼!
2: 똑같은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늘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날만 모아놓으면 그것은 영화가 되고 행복과 불행이 섞여 있으면 그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은 쓰여진 대본이 아니라 오늘도 써내려가는 미완성의 각본이 아닐까요?

길에 찍혔네. 진창길에 찍혔네. 쉼없이 걸어간 내 줄기 발자국. 아득한 지평선 인생길 저 끝까지 떳떳이 가는 사람 불구자라 말으라.

웃으면 요 좋은 약이 되고 힘들 때 웃으면 생각에 근육이 생기고 화날 때 웃으면 요 사랑에 싹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말 처음엔 누구나 다 사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을 땐 누구나 너그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불편한 순간이 올 때 본성이 고개를 드는 법입니다. 좋을 때의 태도보다 나쁠 때의 태도를 잘 봐야 하는 이유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두 번의 친절함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걸음을 내딛고 누군가는 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느리게 성장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따뜻한 관심과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또 배우고 웃고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끊임없는 인내로 통합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문예유치원 현명화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읽는 진심, 어린 교육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문예유치원 현명화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문예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또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문예유치원 원장 현명화입니다.
0: 네.
1: 우선 먼저 저희 문예유치원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희 유치원의 현황을 보면 예전 10년 전 또는 5년 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0: 네.
1: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의 가치와 중점을 아이들의 맑고 씩씩하게 자라는 거, 편식하지 않고 잘 먹도록 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특별히 작년부터 저희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0: 네.
1: 얼핏 보면 뭐가 다르지 하실 수도 있지만 세분화해서 보았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 졸업한 아이들을 3년간 추적 조사해본 결과 유치원에서 사회성이 수립이 안 되면 소학교에 들어가서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어렵구나라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야 해서 저희들은 교육의 중점을 사회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0: 네, 사회성 제고. 그래요. 이제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이제 공립 유치원이 꾸준히 증설되면서 사립 유치원들이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인데요. 경영 악화로 유치원 운영을 포기해야겠다고 고민하신 적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당시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1: 그 당시 마음은 먹먹하고 머릿속은 하얗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었죠.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운영자로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결단하기까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운영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막혀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견제할 수가 없어서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0: 그렇죠.
1: 우리 교직원들한테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부모님들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그래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치원을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하신,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 이 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한 학부모의 이 절절한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의 기억과 그 마음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이 말은 사실 올해 봄에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인데요. 이 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올해 졸업식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어렵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을 정리하려고 할때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는 이 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셨던 그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믿고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고 원장님만이 문예유치원만이 우리 아이가 갈 곳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을 또이한 명의 부모님을 이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자리를 털고 책상 정리부터 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0: 네, 어찌 보면 한또 부모님의 말씀이 지금 원장님을 이 자리까지 또 견지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네요. 네, 문예유치원은 우리 지역에서 진정한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극소수의 유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합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통합 교육은 무엇인지, 또 단순히 아이들이 함께 모아두는 것만이 아닌 문예 유치원만의 통합 교육 핵심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통합 교육이라 하면 다양한 교육적 요구 또 능력을 지닌 아이들이 함께 교육받는 것으로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0: 네.
1: 여기에서 발달 장애와 발달 지연은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발달 지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저희 문예유치원에는 지금 현재 발달 지연 아이가 5명 있습니다.
0: 네.
1: 발달 지연이라 하면 또래에 비해 조금 늦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발달 지연이지만 아, 커가면 다 돼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0: 네.
1: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0: 네.
1: 어떤 아이들은 커가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0: 네.
1: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관찰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저희는 통합교육의 핵심을 바로 이 부분에 두었습니다.
0: 네.
1: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감각기관을 빨리 깨워 주어서

0: 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통합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의 발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일 텐데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발달 상황을 어떻게 세심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상태를 관찰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유일하게 저희 유치원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발달 진단 평가입니다.
1: 네.
0: 이 발달 진단 평가에는 아이들의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정서, 기본 생활 검사, 또한 이 아이의 양육에서 놓칠 수 없는 부모 양육 태도 검사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하는 발달 진단 평가는 아이의 현재 생활 나이에서 발달 나이가 비교되어 나옵니다.
1: 네.
0: 검사 결과를 보면 성장 속도와 발달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초롱이의 생활 나이는 37개월인데 통합 발달 연령은 24개월이다. 이렇게 되면 발달 지연으로 볼수 있습니다.
1: 네.
0: 발달 연령은 각 분야별로 등간 연령이 다 나옵니다. 인지 능력은 예를 들면 34개월, 언어는 28개월 등 이렇게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님들이 조기 개입을 하기가 좋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그 또래 아이들의 능력과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놀이 지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부모님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원장님의 교육 목표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유치원 생활을 잘 적응하고 나아가 소학교 진학 후 학습과 사회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0: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진짜 다 다릅니다.
1: 그렇죠.
0: 올해부터 저희 유치원에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개별화 교육입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때에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저희가 접하지 못했다는 게참 아쉽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체 교사가 모두 함께 개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것, 또한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잘 돼야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유치원은 전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놀이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특히 이제 행동 교정과 놀이 코칭을 통해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맞춰주는 세심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단순한 능력 향상을 넘어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긴 그 가장 큰 변화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네. 우리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이제 3년간 추석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학업도 중요하죠.
1: 그렇죠.
0: 하지만 이제 학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성입니다. 정서가 안정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또래 놀이에서 똑같이 이제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래 놀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학교 생활이 이제 즐겁지가 않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자연히 학업 성적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결심하고 이제 바꾼 시스템이 유치원에서부터 우리는 또래 놀이 지도를 진행하자였습니다. 또래 놀이 지도를 하다 보면 문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교사가 바로바로 행동 수정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행동 수정, 또래 놀이 지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행동 수정, 또래 놀이 지도를 한 결과 아이들의 정서가 많

0: 해짐을 보았습니다.
1: 네.
0: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 행동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1: 네.
0: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1: 네, 반복적으로 이제 수정해주고,
0: 네, 네,
1: 또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겠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일반 아이들과 발달 지연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교육 환경에서 일반 아이 학부모님들의 우려나 불만은 없으셨는지, 또 학부모들의 리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장님도 또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0: 네, 사실 제일 걱정하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 네.
0: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고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매일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현재까지는 불만이나 의견을 내는 부모님들은 안 계셨습니다.
1: 네.
0: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프로그램을 아주 세분화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 네.
0: 현재 저희 유치원에 발달 지연 아이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설명이나 표현도 모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반복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 일반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잘 다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네.
0: 함께 어우러져서 놀다 보면 때론 아이들이 특성이 보입니다.
1: 네.
0: 이때 이제 리더십을 보이는 아이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필요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오감 놀이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체험 놀이로 하다 보니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해주십니다.
1: 네, 그래요. 방학이 되면 이미 소학생이 된 아이들도 종종 유치원을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네, 단순한 추억 방문이 아니라 원장님과 이 유치원 교육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리움이 담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그냥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믿어주시니 고마울 뿐이죠.
1: 네.
0: 사실 소학생이 된 우리 졸업생 아이들을 보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0: 사회성 훈련과 또래 놀이를 좀 더 일찍 배웠더라면, 또 이제 정서 조절 훈련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 산하에 이제 따로 방과 후 교육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1: 네.
0: 방학에 부모님들이 돌보기 어려운 친구들을 방학 숙제 위주로 하면서 사회성 훈련, 감정 표현 지도, 또래 놀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정서 조절이 안 돼서 욱하는 성격이 나오던 아이들도 먼저 감정을 읽어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서가 안정을 찾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또한 친구들과 의견 충돌로 이제 부딪혔을 때 바로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행동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1: 네.
0: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다 보면 이 또한 감정들이 쌓여서 점점 친구들을 회피하게 되고 학교 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방학 동안 저희들은 아이들이 적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그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 네.
0: 이런 친구들과의 사회성 훈련도 유치원에서부터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많은 문제점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네.
0: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번 방학 프로그램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1: 네.
0: 이번까지 3년간을 진행해온 결과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더 섰습니다.
1: 네.
0: 조금 느린 아이들한테는 또래 놀이 지도나 감정 놀이 지도가 필수이지만 일반 아이들도 정서적인 문제에서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1: 그렇죠.
0: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라도 아 그냥 괜찮아 라고 지나가기보다는 잠깐 우리 어른들이 멈춰서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설명하는 그 상황을 잘 들어만 주어도 우리 아이들이 정서에 굉장히 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1: 네.
0: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학교에 가도 다시 오고 싶어하고 부모님들 또한 믿고 맡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조금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포용하고 기다리면서 또 교육하는 일은 깊은 사랑과 인내, 세심한 관찰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어려운 순간마다

0: 원장님을 버티게 한 마음, 또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1: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마음 중심을 딱 하나에 두었습니다. 그냥 내 울타리에서는 나한테 와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도록 하자. 내가 너희 목소리를 이제 들어줄게. 지금까지 제가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기다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포용해 주어야 되는 것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은 정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단계에서는 문제점들이 범위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아교에 올라가서의 문제점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아교에서도 이 정도인데 중학교나 고중 또한 대학 나아가서 사회에서는 어떨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들을 조기 발견, 조기 중재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교사가 세심히 관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미연에 발견하고 바로 잡아만 주더라도 쉽고 빠르게 갈수 있는데 이런 작은 문제들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면 그땐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될 것이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의 마음과 방법들을 나누고 가정과 저희가 함께 하도록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여타 특수교육 기관들은 아이들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님께서는 아이들의 능력 성장은 물론 또 아이들의 정서 관리와 마음 성장에 더욱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능력 항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밑 바탕에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정서 문제에서 많이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정서 문제를 잘 관리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고 그 문제를 잘 보고 판단하여 대처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또래 사이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나 또는 학업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감정이 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래 사이에서도 표현을 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학업에서도 어려운 문제만 보면 욱 하고 성격이 올라와서 책을 찍거나 또한 앉아서 울거나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소학교 이제 3학년 친구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네 친구 이름이 뭐야? 어떤 친구가 좋아?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친구가 없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 너는 어떻게 놀아? 이제 그랬더니 자기는 교실에만 있는다고. 사실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랑 노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또 이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 누구한테도 다가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서 조절 능력, 감정 표현 능력에 이제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서 조절이나 이제 감정 조절 능력도 그냥 1대1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 관리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관리를 반복적으로 잘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 기초를 잘 다져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이 사회에서 좀더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서 교육에 이제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0: 그렇군요. 현재 소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원장님께서 9월부터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프로그램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0: 내용은 어떠합니까?
1: 네, 이 부분은 제가 3년간 소아교 아이들의 생활을 관찰해 본 결과, 아, 이 프로그램은 정말 시급하고 정말 중요하구나 했던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자기 세상에 가두거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 행동들과 돌발 행동으로 담임 선생님을 너무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명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느린 아이들이 제일 힘들죠. 사실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요청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올해 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하여 이번 7월에 이제 새롭게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을 그만두고 이쪽에다 중점을 둘까 이제 그러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소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10명의 학생을 정원으로 모집하였는데 이미 7명의 학생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저희한테 오게 되는데요. 저희한테 와서 주요하게 또래 놀이 훈련, 또 자기 감정 표현하기 훈련, 다양한 오감 놀이 훈련, 체육 활동 훈련과 학업 기초 훈련 다지기 등으로 아이들이 모든 방면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의 소망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이 10명 사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단단해져서 다시금 학교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놀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도록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0: 그래요. 그럼 이 수학생 10명은 혹시 나이 제한은 따로 있습니까?
1: 아직은 없습니다. 소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제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0: 이제 고급 학년이 돼서도 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1: 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교육자로서 원장님께서는 문예유치원의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또 원장님이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 모습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1: 네, 이제 20년 가까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잘 먹고 그냥 잘 놀고 잘 자고에만 이제 집중을 하였고 또 아이들의 대변 색상이나 그 물은 정도까지 체크하여서 이제 부모님들께 교대를 하고 이렇게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의 건강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 허나 지금 저희 교육 방침과 원칙은 360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정서 조절 능력을 잘 키우고 또래들과 잘 어울려서 앞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보면, 아,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나중엔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제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바라다 보면 아이들의 미래를 제가 막 그려보기도 합니다. 제가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는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당차게 이제 자기 표현을 하고 맡은 바 일도 훌륭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저희가 이제 함께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0: 그래요. 최근 이제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인 등으로 발달 지연을 겪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조금 느리다고 느끼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적극적인 개입 방식과 또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1: 네, 요즘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특히 소아교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0: 네.
1: 요즘 아이들이 왜 예전 아이들 같지 않을까?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0: 네.
1: 네, 우리 발달 지원팀 이제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환경 오염의 문제가 이제 제일 심각하고 음식들도
0: 네.
1: 이제 그 원인이 하나로 꼽을 수가 있다. 또한 이제 매체에 아이들이 과다 노출된 것 또한 이제 무시 못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0: 네.
1: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영향이라면 주 양육자와 양육 환경입니다.
0: 네.
1: 주 양육자라 그러면 아이들과 주 4일 이상 함께 있는 사람을 주 양육자라고 합니다.
0: 네.
1: 부모님들이 출근을 해야 되고 낮에 모든 시간을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베이비시터한테 맡긴다고 할 때 이때 주 양육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베이비시터가 되겠죠.
0: 네. 그렇죠.
1: 예, 이때 주 양육자분들은 아이들의 반응과 표정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0: 네.
1: 또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0: 네.
1: 예,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수많은 표현을 해줄 때 이제 아이들의 반응 하나하나를 이제 놓치지 마시고 그 반응에 또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0: 네.
1: 이 시기에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체험합니다.
0: 네.
1: 입으로도 이제 체험을 하고 손 또는 이제 눈으로 이렇게 전신으로 세상을 배워 나가죠.
0: 네.
1: 주 양육자의 얼굴 또 이제 촉감, 소리, 냄새 등입니다.
0: 네.
1: 이러한 감각의 총집합이 아이의 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0: 네.
1: 생후 1년 반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 제대로 만약 소통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은 나중에 자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1: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볼 때 1세에서 3세 이 시기는 주의력과 공동주의 싹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0: 네.
1: 이 시기 아이의 뇌는 내가 본 것을 이제 어른들한테 너도 봐줘 라는 욕구로 가득합니다.
0: 네.
1: 이걸 공동주의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아이와 함께 대상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저기 하고 손가락으로 이제 무언가를 가리킬 때 그 방향을 함께 보고 강아지네, 강아지가 멍멍하네, 뭐 강아지가 귀엽네라고 이제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0: 네.
1: 짧은 것 같은 이런 상호작용이지만 사회성이 뿌리를 키워줍니다.
0: 네.
1: 또한 이제 2세에서 4세 이 시기는 이제 언어와 사고의 폭발기입니다.
0: 네.
1: 이 시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이 말이 늡니다.
0: 그렇죠.
1: 네. 이때에는 단어가 문장이 되고 또 아이들이 질문이 생깁니다.
0: 네.
1: 이 시기 아이들은 왜 이런 말을 이제 계속 하죠.
0: 그렇죠. 네.
1: 이런 말을 이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0: 네.
1: 이런 현상은 호기심이 아니라 사고력의 성장 신호입니다.
0: 네.
1: 예, 이럴 때 이제 선택 질문 놀이를 우리가 이제 추천드립니다.
0: 네.
1: 사과를 먹을래? 아니면 바나나 먹을래?
0: 네.
1: 이제 이때 아이는 단어뿐만 아니라 선택과 이제 표현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0: 네.
1: 이때에는 역할 놀이도 좋습니다.
0: 네.
1: 엄마는 손님 할게, 너는 요리사 해. 뭐 이때는 규칙, 이제 상상, 언어가 동시에 자라납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또한 이제 4세에서 6세 이 시기는 자기 조절의 씨앗의 시기라고 합니다.
0: 네.
1: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이제 조절하려는 시도를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0: 네.
1: 이것은 본능이 아니고 이제 학습입니다. 이 시기 놀이와 일상 규칙 속에서 충동을 멈추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0: 네.
1: 이 시기에는 신호등 게임이나 순서 바꾸기 게임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0: 네.
1: 초록불은 가, 빨간불은 멈춰야 돼. 또한 이제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다음엔 이제 네가 해 하는 이제 이런 먼저 등 후 이런 같은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런 단순한 것 같은 놀이들이 전두엽의 자기조절 회로를 단련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때 저희 유치원에서는 정서조절과 기다림, 또한 또래 놀이까지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장난감을 빼앗는다거나 놀고 싶은데 표현을 못할 때, 또 좀 서투른 방법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 그럴 때 행동 중재나 이제 행동 수정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놀이를 할때 아이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이가 반응을 잘 못하네. 2세가 되면 아이들의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단어량이 현저하게 적다. 이제 그러면 그 시기에 그냥 되겠지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더 친밀한 소통, 예를 들면 자연에 가서 또 많은 또 체험을 해본다던가, 이제 아니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이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부모님들의 관찰과 또 발견이 제일 또 이제 빠른 치료법이 될수 있겠네요. 매년 졸업과 입학 시즌이 찾아오면 유치원 운영은 또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지금까지 운영해오신 원장님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끝으로 이제 유치원 운영 계획과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1: 네, 정말이지. 이제 운영과 아이들의 사랑은 별개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졸업식을 하였습니다만, 매번 졸업식을 할 때마다 내년 졸업식은 할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또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이번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교사들과도 모든 상황을 이제 오픈하였습니다. 유치원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과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의논을 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앞으로 저희 유치원은 정원을 이제 30명으로 제한을 하고 더 유효한 소통 놀이와 이제 아이들의 관찰과 진단 평가와 지도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연령대별로 발달 단계를 체크하고 이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며 오감 놀이에서 많은 감각 자극을 키워서 언어와 이제 인지 발달을 돕고 대근육, 소근육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유일하게 저희 유치원에서만 할수 있는 어린이 발달 진단 평가를 진행하여 아이들의 성장 과정마다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제때 체크하여 성장의 골든 타임을 잘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내가 지도하는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발달 진단 평가는 저희가 하지만 저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도 받아보셔도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나 또한 아이를 가르치는 저희들의 마음이나 딱 하나의 공동 소망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연길의 이 지역의 아이들이 유치원 단계에서 좀더 많은 체험을 하고 또 어른들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났으면 하는 것이 이제 작은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0: 사랑과 인내, 그리고 발달이 늦은 아이들 역시 잘 성장할 것이라 또 소망을 품고 마음 따뜻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문예지원 현명화 원장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통합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일반 아이들은 배려와 나눔, 존중을 배우고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맞춤형 따뜻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변화는 원장님과 교사님들의 또 무한한 사랑, 인내와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사랑받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교육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일요일은 우울해요. 잠들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얗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천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1: Gloomy Sunday with shadows I spend it all.
0: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택한 복수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외과의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추리와 수사가 펼쳐집니다.

0: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1: 이거 집에 가져가도 되죠? 걱정 말아요. 전 관상용으로 키울 거예요.
2: 수연 씨한테 맡겨요.
1: 알아요? 구문초 꽃말이 뭔지.
2: 뭐죠?
1: 바로 선택이에요.
0: 선택. 루나는 속으로 그 단어를 외웠다. 그녀는 커피잔을 도로 내려놓으며 진희와 시선을 맞췄다.
1: 수연이라는 환자분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치료를 포기하고 나서 산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설득해서 수술하는 게 옳았냐,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옳았냐, 그 점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았어요.
0: 누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1: 글쎄요, 준호는 의사에겐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했죠. 나는 그래요. 그녀 본인의 생명도 중요하겠지만 여자에겐 아이는 또 다른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딱히 뭐라고 찍어 말하기 힘들죠. 준호는 어떤 선택을 하든 옳다 아니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준호의 견해였어요.
0: 그럼 죄책감 때문에 술을 마신 것도 아니네요.
1: 네.
0: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들은 사건 현장에 가야 해요. 윤희를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1: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0: 괜찮아요. 그럼 후에 또 봅시다.
1: 수고하십니다.
0: 진희와 준수는 병원에서 나와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3: 형사님, 루나의 대답이 좀...
0: 자네도 뭔가 느꼈어?
3: 네, 론리가 틀린다기보다는 묻는 질문에 한 번도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보기 드물죠?
0: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예상했단 말이지.
3: 제가 좀 민감했을까요?
0: 나도 그렇긴 했어. 자네 의견은 일단 보류해두자고.
3: 윤희를 왜 사건 현장으로 불렀어요?
0: 뭔가 끄집어내자면 짧고 굵게 가야 해. 우린 시간이 없어. 그들은 건물을 마주한 채 머리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간결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설계였다. 은행나무 아래로 뻗은 오불꼬불한 폭 좁은 길이며 벽돌벽이 한 줄로 씌워진

0: 창문 테두리며 죄다 하얀 벽체를 한 반원형 베란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 하얀 철제 난간의 층계를 올라갈 때도 그들은 반들반들한 바닥에 넘어질까봐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디뎠다. 집 앞에 마주한 준수는 현관문을 뚫어지게 보다가 손잡이를 잡았다.
1: 태민이는 이 문을 마주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 감방과 통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지.
1: 예측 불허죠.
2: 인생의 매력은 뜻밖에 있어.
0: 오후 2시 진우는 황포광을 마주한 소파에 앉았고 준수는 카운터를 등지고 윤희는 그를 마주해 앉았다.
1: 윤희씨,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0: 그녀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나서 입을 열었다.
3: 그날 대화는 순조롭지 못했어요.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준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 아닌지.
0: 진위는 그녀의 말에 골똘히 집중하며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에 다가갔다. 담배를 꺼내 꽁초 부분을 담뱃갑에 툭툭 치고는 닦여진 창문을 열어놓고 나서 윤희한테 물었다.
2: 미안해요. 담배 좀 피워도 되죠?
3: 네.
0: 진유는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길게 들이빨고는 창밖으로 연기를 뿜어 날려보냈다. 고비고비 흐르는 황포강 위에 크나큰 유람선이 요요히 떠나고 그 뒤를 강 갈매기들이 쫓고 있었다. 상해 시내에서 이 정도의 풍경이라면 집값이 꽤나 가겠다고 그는 윤희의 진술과 상관없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고는 돌아서서 다시 윤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태민이가 진술한 내용과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1: 준호가 말하던 결정적 증거란 뭐예요?
3: 몰라요.
0: 윤희는 아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진위는 팔짱을 꼈던 한쪽 손을 풀어 턱을 규며 태민이의 진술을 떠올렸다. 그는 처음에 추금기에 대해 물었다고 했다. 낡았지만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진위는 카운터의 모서리 앞에 놓인 추금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그 위에 바늘을 살며시 올려놓았다. 구수하면서도 침울한 첼로 음악이 고리빛 스피커를 빠져나와 귀를 파고들었다. 섬세하고 현란한 바이올린 음률이 준호가 쓰는 수술칼 마냥 예리하다면 묵직하고 바닥에 쭉 깔려 내면을 뒤흔드는 첼로는 사람 마음을 장작처럼 패는 도끼와도 같았다. 위대한 제클린. 진위는 속으로 그 이름을 외쳤다. 아내가 제클린 듀프레이의 첼로 음악을 듣고 나서 연주가 끝나는 동시에 꼭 소리쳤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집안에서 감돌고 있는 우울한 첼로 음악이 제클린이 연주한 건지 아닌지는 진위 자신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첼로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는 반사적으로 제클린이란 이름을 떠올리곤 했다. 이 곡은 대학교 음악 선생이었던 아내가 자주 듣던 거였다. 그 일만 없었다면 음대 교수라도 했을 텐데라는 생각과는 달리 아내는 현재 요양소에 있다. 한때 진위는 가족 생활이 자기 사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한 일로 간주했다. 오랜 세월 아내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아내로 하여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만들어버렸다. 그럴만도 했다. 때로는 일을 핑계로 피곤하다며 잠자리도 거절했으니 누구인들 외롭지 않았을까. 아내는 몹시 후회했고 죄책감은 날로 더 엄중해졌으나 진위는 일시적인 실수에 대한 반성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클린 듀프레이의 첼로 음악을 다 듣고 나서 위대한 제클린

0: 하고 집이 떠나갈 듯이 소리칠 때서야 비로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기적으로 요양소에 보러 갈 때면 아내는 그에게 제클린의 이야기를 곧잘 해주었다. 진위는 지루하고 따분했으나 내심하게 다 들었다. 간혹 아내의 얘기를 끊으며 이 부분은 전번에 얘기했어 라고 귀띔도 해주었다. 그러면 아내는 생긋 웃으며 그래요? 그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요 라고 하며 반복해 들려주곤 했다.
1: 그니까 제클린의 남편은 참으로 나쁜 놈이야. 그녀가 15년 동안 힘들게 알았는데 어쩜 한 번도 병문안 가지 않았을까?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랑 동거하여 자식까지 낳으면서. 그래도 제클린은 죽기 전에 남편을 만났을 때 사랑할 수 있어 감사했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당신이라면 내가 15년 동안 홀로 투병하게 놔두겠어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당신에게는요?
2: 여보.
1: 알아요? 신경쇠약에 걸린 제클린이 왜 친언니한테 밤에 형부를 좀 빌려주면 안 될까라고 했는지. 아직 젊고 싱싱한 여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자신을 간병해주는 헨리에게 날 좀 사랑해줘요 라고 했는지. 나도 젊고 싱싱했어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 건강한 여자였어요. 본능적으로 남자를 원할 만큼 건강했다고요. 아직도 당신한테 매력적인 여자임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확인을 다른 남자한테서 받아야 했어요. 제클린처럼, 위대한 제클린처럼.
0: 누가 그랬던가? 무관심은 가장 잔인한 인간관계라고. 그건 묵인된 살인과 같다고. 아내의 외도가 발견된 후 진위는 한동안 분노에 차 있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고 다음은 미워했고 그 다음은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체념해버렸다. 온갖 분노의 물결이 물러간 뒤 찾아온 것은 또 다른 무관심이었다. 한때 성취감을 갖다줬던 일은 대충 얼버무려 넘어갔고 외도 원인을 알고 나서부터 아내와 각방을 썼다. 그런 현실을 진위는 자신이 자찬 벌이라고 생각했다. 수면제가 말을 듣지 않은 날이면 희미한 달빛이 머물던 창턱에 밝은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까지 온 밤 정신이 말짱해 있었다. 그 맵시로 출근을 해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무감각의 생활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는 모든 것에 의욕을 잃은 지 오래다. 어찌 보면 그때로부터 진위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두근거리는 심장박동을 느낄 수 없었으니까.
3: 그 음악 좀 꺼주실래요?
2: 아, 미안해요. 제가 그만.
3: 곡이 좀 우울해서요.
2: 준호가 음악을 좋아해요? 요리에도 관심이 꽤 많던데 최상급 요리칼까지 갖춘 거 보면 아, 그것도 두 자루씩이나.
3: 아니요. 한 자루예요.
4: 형사님, 태민이가 거짓말한 게 맞군요. 그나저나 여기에 축음기가 있다는 게 놀랍네요. 완전 골동품인데.
0: 준수는 의아하다는 듯 윤희한테 고개를 돌렸다.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극본 장선자, 해설 최림,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최림, 강성주, 제작의 최림. 여덟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 바람이 솔솔 불어 답답한 실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집을 떠나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실내에서 업무를 하거나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면 벽 안에 갇힌 듯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자주 드는데 그럴 때마다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일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하루 종일 집안에 있기가 무척 답답해서 아이와 함께 넓은 야외 매트를 뒷마당에 펴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햇살이 너무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내리쬐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마당 한쪽 조용한 자리에 나가 누워 푸른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 따라 느리게 흘러가는 뭉게구름을 보기도 하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눈으로 좇으며 아무런 생각 없이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곁에서 풀밭에 앉아 돌과 꽃을 만지며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곁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업무와 집안일에 쫓기다 보면 좀처럼 이런 편안함을 느낄 틈이 없는데 이렇게 밖에 몸을 뉘고 자연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나가눕다입니다. 일정한 자리에 나가눕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눕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공간을 이동해 새 자리에 눕는다는 움직임까지 담고 있어 훨씬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가 눕다에는 또 못하겠다고 버티어 나서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단순한 몸의 행동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묘사하는 뜻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나서거나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단념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몰려와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밤낮 없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끝내보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예상보다 준비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았고 생각밖의 상황까지 생기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버렸습니다. 마음은 붙잡고 싶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았고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마음속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억지로 힘들게 버티기보다는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나가 눕듯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버티기만 하면 오히려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잠시 멈춰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일의 부담을 일단 놓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나가 눕다는 하나의 단어로 몸의 가벼운 행동과 마음의 무거운 단념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가벼운 휴식의 모습부터 힘든 상황을 포기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세밀하게 관찰해 표현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차상으로 새 로종 인솔, 각지는 홍색 자원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색 정신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여 보호와 활용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새 로종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정혜성이 생태보호보건체계를 보완하고 중화수탑 생태장벽을 구축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자상 거래가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0: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진행 중입니다.
1: 뉴스여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홍색 자원은 우리 당이 가진 고난을 겪으며 분투해온 비난을 여성의 증거물이며 가장 소중한 정신적 재부이므로 반드시 진심과 정성을 다해 힘있게 보호하고 관리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청소기의 당부를 명기하며 각지는 홍색 자원 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색 정신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여 보호와 활용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새 로종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15개 성에 걸친 장종국가문화공원이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로종교 교도에서 사람들은 생사를 마다하고 돌진하며 다리 쟁탈전을 벌였던 순간을 휴역하고 로산관에서는 네 차례 걸친 족수 도하에 긴박했던 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귀향에서는 연인수로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장종문화 디지털 예술관을 찾아 현대과학기술을 통해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장종 정신을 도둑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홍색 자원을 활용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는 것을 시종 깊이 중시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청소기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당의 혁명성지, 홍색 예토, 혁명역사 기념장소를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혁명 문물관은 당과 인민이 영용하게 분투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삼고 있으며 중국 혁명을 기재한 위대한 로선과 감동적 사적은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재부이므로 혁명 문물에 대한 보호와 리용을 강화하고 혁명 문화를 고양하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것은 존 당과 존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차 5기는 개획 말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동 불가능 혁명 문물은 4만 2천 곳, 고교 관장 혁명 문물은 150만 여성, 혁명 기념관은 3천 개를 초과했으며 혁명 기념관 체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혁명 유적지와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은 년평균 연인수로 6억 명에 달했습니다. 홍색 자원은 재생과 대체가 불가능한 진귀한 자원이므로 보호가 선차적 과업입니다. 15차원은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 보호 리용 구역 건설 공정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중요한 혁명 예토에 대한 보수와 소장 혁명 문물 복원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이동 불가능 혁명 문물에 대한 보수와 환경 정비를 위해 혁명 문물 보호 공정 기술 지도 규칙 시행을 최종 발표하고 조사, 평가, 시공, 검수 등 전반 과정에 걸쳐 각지의 보수 표준 불일치, 과도한 개축 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 혁명 근거지인 강서성은 홍색 자원이 풍부합니다. 감주 우도현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감랑성 위원회 예트는 한창 보수 중입니다. 현재소 원공예 원자재를 사용해 보수 이후에도 건물의 옛 모습을 보류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홍색 옛도시 소금은 종이 문물이 소장 혁명 문물의 80%를 점했습니다. 그중 훼손된 종이 문물을 대상으로 현재소는 다양한 기술 수단을 동원해 긴급 복원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나라 96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드넓은 대

0: 체제는 홍색 자원이 별처럼 분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홍색 문화를 잘 전승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의 전반적 전시 사업에 대한 질을 꾸준히 높여가는 동시에 조제가 서명하고 의료행위 풍부한 기념관 체계를 구축해 혁명 문물의 교육 효능을 확대했습니다. 북경대학 홍로, 향산 등 홍색 좌표를 이용해 북경시는 창당, 황전, 상경수음 등 3대 구역을 건설하고 상시와 전시, 특색 림시 전시, 순회 전시를 통해 홍색 정신을 체계적이고 맥락 있게 해석했습니다. 종경시는 예토 플러스 기념관 플러스 몰입식 체험, 홍색 문화 구도를 통해 홍남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새로 출시한 소무의 꿈, XR 체험, 새롭게 승격한 종경 1949 조제 공연은 과학기술 수단을 통해 관중들을 조나가 들끓는 세월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가흥나무의 홍슬에서 혁명성지인 서백파까지 그리고 우도화 강변에서 보탑산 기슬까지 곳곳이 홍색 대표 건물과 홍색 예트는 우리 당이 겪은 갓난신고를 직접 체험하고 용감하게 정진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 중화수탑으로 불리는 청해는 15차 5기년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견지하면서 녹색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더 높은 표준으로 생태 문명 고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황하, 장강, 난창강의 발원지인 청해에서 드넓은 고산 초원은 수온을 함양하고 수토를 유지하는 녹색 저수지이기도 합니다. 해발 4,400m에 위치한 옥수 지도이현 난창강 발원지 단지의 한 황폐화된 초원에서 작업자들이 새로 심은 풀숲 발아류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초원 생태 보고는 장기간 고환과 산소 부족, 자생식물의 낮은 발아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청해성은 재배보식의 혁신뿐만 아니라 초종 선정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평균 해발구가 4,700m를 초과하는 삼강원 고환지대는 생태보고 난이도가 높고 정비 성과를 다지기 어렵습니다. 올해 현지 연합과학연구기구는 초종 번식 난제를 해결하고 고환지대에 생장에 적합한 자생초종을 선별해 증식 보급하는 한편 초원 퇴화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중화수탑 생태 장벽을 끊임없이 다지기 위해서 올해 청해성은 과학기술을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한면으로 전지일체와 생태 관측망 밀도를 다지는 한편 영상 관측소와 원격 탐지 관측 플랫폼을 통해 잔디와 수원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목축민 생태관리보호원 2만 명을 상대로 새로운 과학기술 관리 보호수단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청해성은 삼강원 중화수탑 생태보호지원계획 2026-2035를 발표하고 52개 중점과제와 37개 중대 프로젝트를 배치했습니다. 15차 5기년 전망계획 기간 청해성은 더 높은 표준의 생태무명고지를 구축하는 목표를 정하고 청해호류역, 난창강 상류의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보건 공사를 실시해 30만 모 면적의 보건 사업을 완수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건전히 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힘써 향상시키게 됩니다. 또 3대 하천 지류의 단면 수지를 2급 또는 그 이상에 도달시켜 중화수탑이 확고하고 풍족하며 영혼이 마르지 않고 동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0: 상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자산 거래가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이 소비 잠재력을 자극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전국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 소매액이 동기 대비 4.8% 증가하고 4위 상품과 서비스 소매액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 소비의 폭을 넓히고 서비스 소비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무부가 주요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관광 판매액이 24.9%, 온라인 생활 서비스 판매액이 16.3%

0: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에서 23일 금메달 11매가 산생한 가운데 탁구, 멀리 뛰기, 정밀 수동작 등 신설된 9개 종목이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육상 400m 대형팀 결승전에서 전공팀이 38.15초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추풍제재팀이 39.45초, 경홍동백팀이 39.66초의 성적으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메달을 획득한 세 개 팀의 기록은 모두 인간이 창조한 세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날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빙사대에서 다양한 경기 종목과 실전 장력 종목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참가팀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는 기술 교류와 업계 접목의 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가팀 팀원 황효상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모든 분야가 동시에 발전해야 로봇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를 통해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응용 장면 조목은 가정, 호텔, 물류 등 실제 생활과 생산 환경에 착안해 로봇의 현장 적용에 조력했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조직위원회 상무부주임 강광진은 올해 로봇은 더 단단하고 균형적이며 정교하고 자율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대회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최대의 기술 혁신 현장입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 로봇 기술이 인류의 생산과 생활에 더 빨리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0: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262개 자원형 도시가 광산의 녹색 전환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옛 광산 부지였던 관광지들이 개선과 승격을 거쳐 호황을 누렸습니다. 한때 폐기되었던 광산갱은 식생복원과 수계련계를 거쳐 관광명소로 변모했습니다. 현재 국내 자원형 도시가 보유한 국가급 공업유산은 88곳, 전국 총수의 33%를 차지합니다. 이와 동시에 가동 중인 광산의 생산 운영 방식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허북송 의창시 수공평 린광산은 채굴과 복원을 병행하면서 계단식 녹색 지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동한 밀폐식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가 55km이며 산속에서 물류부두까지 이어지는 린광의 친환경 수송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자원형 도시에서 건설한 국가급 녹색 광산은 699곳, 전국 총수의 67.7%를 차지하며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 금속, 비금속 등 다양한 채굴 업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광산 생태 복구를 후속 산업 육성과 도시 갱신 등 과제와 결부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생태 보상 제도와 투자, 용자 기재를 혁신 보완해 시장 주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리 부가가치 재투입의 선순환 체계를 다그쳐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올 들어 국산 농기계 장비가 잇따라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요에 따라서 정밀하게 작동하면서 농업 생산의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림성은 식용 옥수수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신선한 옥수수는 충격이 약하기에 과거에는 대부분 인력으로 수확했지만 올해는 전용 수확기를 도입해 수확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5회 장춘농업 박람회에서 스마트 파종기, 경량형 옥수수 수확기, 고청결 집속 묶기 기계 등 신형 장비가 집중 선보였습니다. 올해 길림성은 연구개발 자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동북 지역의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종 개발을 다그쳤습니다. 올해 더 많은 신규 실용 장비가 논밭과 과수원, 차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진강시의 만무 차밭에서 신규 전동 차입 수확기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여름철 차 수확은 비용이 높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으나 전동 수확기를 보급하면서 난제가 해결됐습니다. 스마트 장비는 전통 축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북성 현현의 한 오리 사육장에서는 갓 부화한 새기 오리가 스마트 육투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 가동한 스마트 육투장은 온도, 습도 등 지표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0: 은 사료를 정밀 투입할 수 있고 급속이는 자동 급수를 실현했습니다. 축산 경험을 표준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오리 생존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중앙재정은 누계로 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취약 분야의 기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와 공업정부화부는 지역, 업종, 품목, 공정별로 농기계 장비 취약점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스마트 농기계와 구릉, 산지에 적합한 농기계는 이미 기술 돌파에 성공하여 산업화 적용을 실현했습니다.
1: 복건성 복투시 마미구에는 1866년 설립된 복건선종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옛 공장 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터운 역사를 자랑하는 산업유서는 오늘날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문화관광 새 랜드마크로 변모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옛 기계수리 작업장을 개조한 극장으로 관객들이 발길이 모여듭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접이 점진식 공연 잊을 수 없는 선종이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이 몰입형 공연은 현재까지 약 1200회 가까이 상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높은 이 문화 관광단지는 7년 전만 해도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새는 방치된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116헥타르에 달하는 이 단지의 전신은 1866년에 설립된 복건선종입니다. 최근 복조시는 산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유적군을 통합하여 전역 문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복건선종문화연구원 리혁봉 연구원은 보호와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당시 직면한 첫 번째 난제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낡은 공장을 선종문화성 형태로 탈바꿈시키고 종합창고는 박물관으로, 기계수리 작업장은 극장으로, 창고 방들은 선종서점으로 각기 꾸몄습니다. 또한 중국 선종문화박물관, 마강해 전 기념관, 라송탑 공원을 하나로 융합시켜 통일된 행정력을 갖춘 문화관광단지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상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전시관으로 낡은 공장 건물을 개조하고 구역을 연결하여 완전한 역사 관람 동선을 형성한 대형 박물관 구역이라는 이념이 확립되고 나서는 100년 선종이 어떻게 새 생명력을 부여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선종예술단 단장은 우리의 3년째 옛 작업장에는 기둥들이 많이 이어져 있어 마치 하나하나의 소랍처럼 시대를 꺼내 보이며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바로 접이 점진식 개념이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객들은 전진 가능한 관람석에 앉아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작은 배를 타고 해양 강국을 지향해온 그동안의 웅장한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복건선종 투자그룹 관계자 진균 씨는 지난해 8월 2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대형 잔디 광장을 조성하고 야간 경제 모델을 가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균 씨는 려식업 시장을 유치하고 문예 공연을 배치하여 신팔경 그리고 주변 교량의 예술적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연간의 수계 종합 정비 덕분에 100여 개 내하가 청정함과 푸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복조시 수문문화관광유한회사 관계자 왕효람 씨는 현재까지 복조에서는 29갈래 내하 항로가 개통돼 통관거리가 75km를 넘어섰다면서 하천마다 저마다의 경치와 이야기가 있는 일하일경, 일하일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이 최근 비차량보험 종합관리행동방안을 발표하여 비차량보험 분야에 두드러진 문제와 위험 부담에 초점을 맞춰 무질서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오도, 유인 가입, 묶음식 판매, 민지 가입 등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행위들이 모두 정비 대상입니다. 비차량보험 업무에는 기업재산보험, 가정재산보험, 공정보험, 선박보험 등 수백 개 보험 종목이 포함됩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과 APEC 기타 경제체 간 수출입 총액이 18조 300억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출입 무역 총량은 이미 전 세계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0: 인력자원사회보상부에 따르면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중국 대표단이 8월 23일 공식 성립되었습니다. 전국 21개 성에서 선발된 71명 선수가 제조, 정보, 서비스 등 6대 분야 64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회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상해에서 열리며 근 70개 국가와

0: 지역에 약 1,400명 선수가 함께 기량을 겨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중앙기상대가 24일 오전 6시를 기해 정색 태풍 조기경보와 황색호우 조기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24일 야간부터 올해 제19호 태풍 나라가 점차 광서연해에서 광동 뢰주반도 서측 일대 해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제20호 태풍 개나리는 23일 밤 이미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24일 오전 8시부터 25일 오전 8시까지 절강성 동남부, 복건성 동부연해, 광동성 북부, 대만섬 대부분 지역이 부분적으로 큰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북경 시간으로 8월 23일 2026년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가 인도 뉴딜리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남자 복식 결승에서 사상 첫 세계선수권 결승에 진출한 세 번째 배정 선수인 중국의 양위갱 왕창이 21대 17, 21대 16으로 4년 만에 세계선수권 결승에 돌아온 네 번째 배정 선수인 말레이시아 사정봉 소유역을 꺾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대형산불이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인접한 네바다주 리노시를 위협했습니다. 현재 소방부문에 따르면 심각한 산불로 6명이 다치고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아직 4만 5천 명이 대피 경보구에 남아있습니다. 현지 소방부문 책임자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인재에 의해 발생했으며 약 24시간 만에 피해 면적이 53평방킬로미터까지 확대되고 현재 화재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산불 주변에 투입한 소방인력은 800여 명이고 3명 소방대원을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네바다주 주장은 리노시가 위치한 워쇼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네바다주 국민경위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정전 영향을 받은 주민은 만 가구이고 여러 주요 도로는 통행을 중지했습니다. 현지 관원은 성명에서 리노스테드 공항과 일반 항공교통이 운항을 잠시 중단했으나 리노타우 국제공항은 계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노는 미국 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타호호와 60km 상가했습니다. 고온과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서부의 여러 주에서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 미군 조항사령부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아라비아 해에서 항행하고 있는 미사일 구축함 존 핀호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까지 미군이 항로 변경을 요구한 상선은 70척 그리고 기동불능 상태인 상선은 3척, 승선 검문을 진행한 상선은 2척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 모흐비가 23일 경제 압박을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적대시 행동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이 항행 중단 영향으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한 가운데 올 6월과 7월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일 평균 원유 수입량이 500만 배럴에 달해 이란 전쟁 사태 발발 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한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실 내에 화석 연료와 에너지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0: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발표한 전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이 159개 구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목표물을 타격하고 방공부대는 고성능 무인기 1,120대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장부대 총참모부가 23일 발표한 전투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시간대에 전선에서 254차 접전하고 러시아군 장갑차와 화포 등 여러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소장이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고 주장한 네팔 인사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소장을 보다 신시대 새로운 발전 이야기 공유회가 네팔 국가행정학교 보고대층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네팔 양국의 300여 명 랩인들이 서장에서 갓 돌아온 몇몇 네팔 인사들의 견문과 경험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6월 네팔 국가언론위원회 존조석 구마르 아차야가 소장을 방문하여 제2회 소장 국제전파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방문기간 구마르 아차야 주석은 부다라궁, 츠풍사, 융푸랑캉과 같은 문화 랜드마크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현지 주민들의 문화생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사 비나 공원의 생태복원과 노블링카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문자원의 합동관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차야 주석은 산남시 내동구 전통 모직물 수공 직조 조문합작사가 전통 기술과 현대 시장을 접목하여 무형 문화유산을 단순 보존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전승으로 이어지게 한 점, 라사시 도울 롱대첸구 200메가와트 목축 태양광 병행 발전 프로젝트가 태양광 발전과 고온축 산업을 결합시켜 고해발 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발전 경로를 탐색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차야 주석은 소장의 역사와 현대, 문화와 자연, 전통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이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완성시키고 있다며 소장은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트리부반 대학 언론학과 쿤단 아리알 주임은 소장을 수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현장 답사를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덕제우, 민바고, 치명문화산업단지에서 현대관리기술이 전통향 제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것을 목격했고 산남시 내동구 자시취된 지역사회에서는 고온농촌이 개방적인 자세로 청정에너지와 과학기술 혁신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리알 주임은 무형문화유산 공방에서 현대기업까지 전통지역사회에서 산업단지까지 소장에서 문화적 뿌리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한 창을 열어 존승과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모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유회는 중국인권연구회, 네팔 트리부반대가 네팔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현지 시민 반드시는 이번 공유회는 네팔 민중들이 중국 소장의 실제 발전 현황을 료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소장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반드시는 이야기 공유를 통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인권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리해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ARI 국제학교학생 소누와르는 발표자들이 전한 서장에서의 교문과 경험이 자신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서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이 신비로운 땅이 발산하는 활기를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장이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고 주장한 네팔 인사의 평가를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네타냐후에 대한

수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일본의 군비 확장 외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트급 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절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라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신금을 울리는 악귀의 이야기는 1100년 동안 중화의 아들, 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럼 신시대에 어떻게 강군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주석은 건군 100년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자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강군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인민군대의 당 건설을 전면 강화하고 총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따르도록 확보하며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군사훈련과 작전 준비 태세를 전면 강화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인민군대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군사관리를 전면 강화하고 국방과 군대 개혁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며 군사력 구조 편성을 완비화하고 군사 정책 제도를 체계화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넷째, 일체화한 국가전력 체계화 능력을 다지고 제고해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산업 체계화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방과학기술산업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혁신으로 군 현대화를 주도하면서 인민군대는 무기 장비 분야에서 역사적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이를테면 섬20은 중국인 해방군의 최신형 쌍발 중형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편입은 인민공군이 우주와 항공을 통합하고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상징합니다. 대형 운송기 운20은 중국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대형 다용도 운송기입니다. 이 기종이 공군에 편입하면서 항공 전략 수송과 장비 개발 분야에 중대한 돌파를 실현했으며 공군 전략의 전환이 새로운 기점에 올라섰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20차 당대회 보고의 요구에 따라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장비 중대 프로젝트를 가일층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전투력으로 전환되도록 다그쳐야 합니다. 강군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습근평 강군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다지며 습근평 주석의 당중앙 핵심 지위와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 관철하고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의 지휘에 복종하며 우리 군대를 세계 인류 군대로 건설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2: 본 프로그램의 특강 해설인 강용연구원과 고전 해설인 역파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운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강군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주석이 강조했듯이 군사훈련과 작전준비태세를 전면 강화하고 인민군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유력한 보장을 마련하고 세계 평화의 항구한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합시다. 끝으로 우리 함께 고전 식구를 함께 되새기고 함께 낭송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0: 지금까지 게럴트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칭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타냐후에 대한 수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조석희 사법장관 아킨 윌레김이 8월 21일 이스라엘 무장이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 물자를 운송하는 선단에 간섭하는 문제와 관련해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빌렉은 터키 법원은 지난 7월 인종절멸죄 혐의로 네타냐후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국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요청했고 현재 관련 서류는 외교부에 전달됐습니다. 적색 수배령은 국제형사경찰기구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발부하며 관련 요구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규약과 규칙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적색 수배령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수배 도주범에 대한 정보를 모든 회원국 경찰에 통보할 수 있으며 수배령의 법적 효력, 자국 집행관의 체포권은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은 국제형찰기구의 회원국입니다. 터키 법원은 현재 국제인도주의 선단을 가로막은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기소에 따르면 국제수역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원조를 보내는 선박을 간섭하고 관련 인사들을 구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타냐후는 인류위해죄, 인종절멸죄, 인신자유박탈죄, 고의상해죄, 고문죄, 재산파괴죄, 엄중강도죄, 운수수단 납치죄 등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터키가 네타냐후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관계에 나타난 분쟁의 축소판이며 그 직접적 도화자는 지난 18일 이스라엘이 수리아 아부주후르 공군기지를 공습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리아가 터키에 군대 배치를 허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직접 위협했다고 비난하고 수리아에서 터키가 군사적 존재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국경에 다가서고 이스라엘은 그 위협을 감지하고 사태가 고조되기 전에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는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은 수리아에 대한 공습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제지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도록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터키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쿨드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기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기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 터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 터키는 가자지구를 봉쇄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어 2010년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향발한 터키 구조선을 무력으로 요격해 터키인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이로 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2016년에야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간 충돌이 격화하고 터키는 이스라엘 대사를 축출해 항의를 표했으며 양국 관계는 재차 긴장세를 탔습니다. 2022년 8월 양국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회복한다고 선포했습니다. 2023년 10월 세라운드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간 충돌이 발발한 후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엄하게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가 재차 악화됐습니다. 이어 2023년 11월
터키는 이스라엘 조제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터키의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 办公室은 8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지도자와 군인을 공갈하려는 시도는 무산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계속 강경한 행동을 통해 지역 안정을 파괴하려는 터키의 시도와 이스라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办公室은 에르도안을 반유태 독재자라고 인정하고 에르도안이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하마스 성원을 수용하며 기프로스 영토의 절반을 강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터키 대통령부 보도국은 상술한 언론을 반박하면서 네타냐후가 취한 값싼 정치적 수법은 선거를 위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향력을 갖춘 지역 국가로서 터키와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그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양국 관계의 악화는 외교와 여론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 대해 이스라엘은 나토 국가와 직접적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0: 판소의 출량 정점 도달, 판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
3: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를 방문하고 이른바 일본의 반격 능력과 일본 방위 장비 수출 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군비 확장 외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당국은 무기 수출 확대와 군사 활동 범위 확대 등 두 개 면에 대한 포석을 서두르는 한편 전후 국제질서와 법률 규제를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군사 확장을 다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고이즈미 신지로의 이번 방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현재 일본은 무기 수출 확대, 군사 활동 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 주선에 따라 재군사화 대외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무기 수출의 경우 다카이치 정부는 올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해외에 대한 무기장비 판매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필리핀에 대한 아부그마급 호위함 등 군사장비 수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번 방문기간 고이즈미 신지로는 모가미급 호위함과 일본 현역 함정이 사용하는 유니콘 통신 안테나 시스템의 대인도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정부의 무기 수출 확대는 국내 군수 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구매국과 함께 무기 체계, 수리와 보수, 부품 공급 등 면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해외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한층 더 증강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표했습니다. 군사활동 범위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가 취임한 후 일본은 최초로 대규모 작전부대를 필리핀에 파견해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공간을 넓히려고 애썼습니다. 방문기간 고이즈미 신지로는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향후 10년을 아우르는 협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일본 자위대가 오스트랄리아 영내 시험장을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를 시험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분석가들은 관련 협력 내용은 오스트랄리아에서 일본 군사 활동이 장기화와 기재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인도의 합동 군사훈련도 또 하나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수와 지원, 무기 개발 등 면에서 일본이 관련 국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전략적 중심과 군사 능력 건설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며 전수 방위 원칙을 위반한 군사 확장입니다. 무기 수출을 확대하든 군사 활동 범위를 넓히든 그리고 안

안보 진영화를 강화한다. 다카이치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일본이 군비 확장을 위해 길을 닦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파괴와 평화 헌법 등 일본 국내 법률 제도에 대한 위배 행위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일본사교원 대사 모리스 스즈키는 현재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헌법 중에 평화 조항을 지우려는 시도로서 반드시 경각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정부가 이른바 안전환경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과장하는 것도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위험한 화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입니다.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민팅앱을 내려봐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요. 이상 오늘의 심성부터 제안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감사합니다.

도시장감독관리국에서 우리 주 각 현 시의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시장 책임자 및 식용 농산물 판매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고지서에는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고지서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 관리 방법이 시행됐는데 농산물 시장 운영자는 외부에서 들이는 식용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을 반드시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제품은 샘플 검사 또는 쾌속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물품 입고를 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 기업은 증명서를 갖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입고 검사 및 증빙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준 도달 합격증은 농산물 생산업체 및 경영 주체의 해당 제품이 품질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법적 증명으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심증과 신분증으로 간주됩니다. 적용 범위는 채소, 과일, 찻잎, 가축류, 달걀, 양식 수산물 등이 포함되며 증명서에는 승낙 사항, 제품 정보, 원산지, 발급 일자, 승낙 주체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급 및 수령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법적 책임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운영자 및 판매자가 검사 및 보관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처분을 받아 판매 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는 농업농촌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물 판매 과정 이 밖에 우리 주에서는 유구 우량종 보조용 냉동 정액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서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너와 나에게 우산 혹은 양산 같은 존재가 돼주기로 합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한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피디의 FM데이트 화요일 방송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요, Let Me More You 이 노래로 시작을 해봤고요.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피디의 FM데이트, 네, 성공한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코너, 네, 오늘도, 이제 마홍 씨와 함께하는, 네, 재밌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도 또 연변 노래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또, 바로 인사 나눌게요. 어서오세요.

0: 또 연변 가요가
1: 그쵸.
0: 네, 거의 뭐다 담겼을 정도로
1: 네, 뭐,
0: 그 정도로 두꺼운 책을 갖고 오셨는데
1: 이게 너무 이렇게 요즘에 책은 아니라서 다 담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해 알고 있는 곡들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번에.
0: 그래요. 네. 그래요. 어떤 또 노래를 선곡해서
1: 네.
0: 불러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1: 아, 여기 지금 불리님께서 오늘은 동그라미 듣나요? 하는데, 아, 죄송한데, 오늘의 선곡 동그라미 없습니다.
0: 이분이
1: 네.
0: 혹시 지난주에
1: 네.
0: 동그라미를
1: 네.
0: 선곡해
1: 네,
0: 주셨잖아요.
1: 근데 오늘에 제가 그 선곡하다 보니까 또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가지고, 예. 다음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그라미 오늘 비디님 혹시 자료 있으시면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0: 뭐 틀어주는 것도 당연히
1: 네.
0: 좋겠지만, 마웅 씨가 부르는 그 버전을 아마
1: 네.
0: 듣고 싶으실 거예요.
1: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제가 모든 연비 노래를 다알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막 한쪽으로 배우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0: 어찌 보면 또 마웅 씨한테도 굉장히 또 배움의 시간이 아닌가
1: 아, 그렇죠.
0: 그렇게
1: 예.
0: 느껴지네요.
1: 많이 배웁니다.
0: 배우면서
1: 예.
0: 네, 또 그동안 몰랐던 그런 곡들도 알게
1: 아,
0: 되고.
1: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르다 보니까 또 어떤 노래는 또 이렇게 저하고 또 저의 목소리하고 어울리는 곡들이 또 많더라고요.
0: 그래요.
1: 재해석을 하면
0: 네.
1: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노래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예.
0: 그렇죠. 요즘에 그런 또 유행하는
1: 네.
0: 그런 코드나 네,
1: 네.
0: 그런 또 편곡으로
1: 그쵸.
0: 마홍 씨만의 버전으로
1: 네.
0: 불러도 웬만한 노래는 다잘 어울리지 않을까
1: 네.
0: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그래요. 과연 또 어떤 노래를 선곡을 했을지 네,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1: 아,
0: 궁금해하실 것
1: 네,
0: 같습니다. 몇 곡을 준비하셨어요?
1: 오늘은 역시 두 곡을 준비했는데,
0: 네.
1: 첫 곡은 일단 뭐, 시작하는 그 두세 글자만 들으면, 네, 바로 아는 곡이 한곡 있고, 그 다음에,
0: 노래 그 도입부 부분에 가사를
1: 그렇죠.
0: 듣기만
1: 예,
0: 해도
1: 뭐 가수하고 제목 다 맞출 겁니다, 여러분들이.
0: 그 정도로
1: 예,
0: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노래라는 거죠.
1: 그렇죠. 그다음에 한 곡은 또 여러분들이 전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곡을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매주마다 선곡을 참 이렇게 조화롭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게 아는 거한 곡, 전혀 모르는 거한 곡. 예. 아, 참, 예.
0: 그만큼 또 센스가, 선곡 센스가
1: 예.
0: 남다르시잖아요.
1: 칭찬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0: 그렇죠. 네. 저만 칭찬하지
1: 네.
0: 말고,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칭찬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선곡은, 네, 일단 보도록 할 건데,
1: 이첫 번째 선곡은 시리즈로 나오는 곡입니다. 예.
0: 시리즈요?
1: 예, 뭐 이렇게 광고단 타향의 시리즈입니다. 예. 타향의 봄이 있다면 이 곡도 있을 겁니다. 예.
0: 그래요. 봄 다음에 노래인 거죠.
1: 아, 그렇죠.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0: 알겠습니다.
1: 아리랑 방송에서 처음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선곡, 타향의 여름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어우. 타향의
0: 네.
1: 네, 여러
0: 오늘 이 선곡하게 된 계기는
1: 아, 네.
0: 여름이 또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올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방송에서 또 이렇게
1: 여름 이제
0: 그렇죠. 여름 연변에 여름을 노래하는 노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또 골랐습니다. 예. 지금 모아산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싶어지는 노래라고 합니다. 댓글에.
1: 네, 김성삼 가수의 네, 타향의 여름이었고요.
0: 맞습니다. 예.
1: 마국 씨가 부르니 뭔가
0: 네.
1: 좀 더, 뭔가 쓸쓸해지는 느낌이라 할까요? 사실
0: 아, 네.
1: 원곡을 들으면 약간 덤덤하게
0: 그쵸.
1: 부르는
0: 네네네.
1: 그런 또 김성삼 가수의 특유의 창법이 있지
0: 맞습니다.
1: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 네.
0: 조금 뭔가 그래도 김승상 선생님의 그 감성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고 싶어서, 예. 최대한 톤도 비슷하게 쓰면서, 오늘도 제가 약간 감기 걸려서 코가 좀 막혔거든요. 예. 들으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예.
1: 네.
0: 그래서 약간 더 이렇게, 어떻게 말하지, 이렇게 동그란 소리, 알맹이 같은 소리가 이렇게 잘날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 네.
0: 지금.
1: 아,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선곡으로 타향의 여름을 네,
0: 네.
1: 불러주셨습니다. 타향의 뭐, 이제 뭐 사계절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가을도
0: 그렇죠.
1: 있고, 네,
0: 네.
1: 뭐 겨울도 있고.
0: 네.
1: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곡이 타향의
0: 네.
1: 봄, 그리고 이
0: 타향의 여름.
1: 타향의 여름, 이두
0: 네.
1: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뭐, 딱 시작할 때그 선율만 들으면, 아, 저 노래. 하고 이렇게 하는
1: 그렇죠.
0: 곡들이죠.
1: 네.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선곡으로 타향의 여름 불러주셨습니다.
0: 네.
1: 원곡을, 네, 마홍 씨도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나요?
0: 네, 뭐, 저도 오랜만에 이 노래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오면서 많이, 차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0: 예. 아, 그런데 진짜, 예, 김승선 선생님의 노래는 뭐, 매번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1: 네.
0: 다시는 저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두번 다시는 안 나오는 가수, 네. 뭐,
1: 네.
0: 아마 이렇게 창법도 독특하고, 또 노래를 잘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특유의, 우리 연변이라는 이, 지역을 노래하는 또 우리 연변 사람들의 감성을 잘 살리고 또잘 깨워주는 그런 창법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지금도 들어보면.
1: 네, 그래요. 마웅 씨가 오늘 첫 번째 선곡으로
0: 네.
1: 네, 불러준 타향의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곡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0: 아, 두 번째 선곡은 제가 그 연변의 발라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제 음악은 아니고요. 예.
1: 연변의
0: 네,
1: 발라드요.
0: 병강 선생님의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 노래를. 저는 어떻게 돼서 이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게 좋은 노래가 있어서.
1: 아, 전부터 이제 알고 있던 그런 노래였나요?
0: 네, 제가, 사실 학생
1: 네.
0: 고중 때 이렇게 연변 음악을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1: 그렇죠.
0: 예, 연변 음악에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계속 찾아봤대가지고, 예, 그러면서, 아, 이 노래는 참 좋다 했던 노래입니다. 예,
1: 오, 그래요?
0: 고중 날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글픈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사랑 노래입니다.
1: 아, 사랑 노래,
0: 네.
1: 발라드. 오,
0: 예.
1: 더욱 궁금해지고
0: 그쵸, 예.
1: 더 기대가 되네요.
0: 여러분들이 진짜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1: 네, 저도 못 들어봤을
0: 네.
1: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선곡
0: 네.
1: 들어보도록 할게요.

0: 네. 마웅 씨, 오늘의 두 번째
1: 네.
0: 선곡 잘 들어봤습니다.
1: 두 번째
0: 네.
1: 선곡은 병강 선생님의
0: 네.
1: 조각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0: 아, 네. 예전에

0: 저희 네. 방송에서 한번 불렀었던 네.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1: 한 3년 전일 겁니다. 제 기억에.
0: 네. 고향딸. 네,
1: 코로나 이전에 불렀던 네. 노래입니다. 네. 네,
0: 그래요. 네. 고향딸.
1: 아, 조각딸이라는 곡이네요.
0: 아, 조각딸. 조각딸. 네. 네. 그래요. 그때도 들었지만 저도 네. 그때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이 아마 또 두 번째였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뭐 물론 듣다 보면 또 아, 저런 노래가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렇게 노래를 했을 때 옆에 친구들이 어? 그 노래 내가 안다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0: 그렇죠.
1: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0: 뭐 자작곡이라고 생각할 네, 수도 네, 있는 네. 그런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1: 자작곡이 아니고요. 변강 선사님의 조각다리라는 연변 가요입니다. 네.
0: 네. 오늘 선곡을 보면 네. 뭔가 이제 다 네, 달밤이랑
1: 아, 그렇죠.
0: 좀 큰 연관이 있는 네. 그런 또 연관성을 발견했거든요.
1: 뭐 다행히 여름도 그렇고 조각달도 그렇고 네. 뭔가 이게 결국에는 어떤 나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의 어떤 사랑하는 고향을 이렇게 좀 그리는 네. 노래다 보니까 또 우리 그리움 하면 또 달이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아마 가사에 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0: 네. 그래요. 뭔가 네. 또 고단한 하루의 끝에 또 네. 창밖이 그런 달을 바라보면
1: 또 괜히 또 방송 듣고 있는 위에 계신 분들이 또
0: 네. 아, 네. 그래요. 오늘의 두 번째 선곡은 네. 이제 변강 가수의 조각달이었습니다. 네. 마음 씨는 이 노래를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1: 저도 역시
0: 뭐, 이런 말 계기가 있었어요.
1: 이런 말 하면 자꾸 여러분들 안 믿을까봐 그랬는데 제가 네. 그 이렇게 저지상에서 옛날에 그 녹선 떼즈를 팔지 않았습니까? 디베이트로 된 거에
0: 네네.
1: 그건 나올 때마다 가서 사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 가끔씩 이렇게 연변 신곡들이 나오면 네. 궁금해가지고 돈을 씹어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변강 선생님의 곡들이 그때 제가 기억에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이.
0: 예,
1: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0: 네.
1: 저희 집에 이게 댄스도 안 나오고
0: 네. 네,
1: 인터넷도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이렇게 외부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서신영의 DVD
0: 음악을 들으면서
1: 그렇죠. 예, 요즘에 제일 핫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거기였습니다. 예.
0: 아, 그래요. 어찌 보면 망국 씨 곡 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역시 선곡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네, 또 다음 주에 또 뭐 해야지 또 이렇게 머리 아파집니다.
0: 일단 그 동그라미 네. 선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아, 동그라미 일단 다음 주까지 안 하면 이분이 저희 방송 안 들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이제 아쉽지만 망국 씨와 인사를 나눌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또 다시 네, 동그라미와 네. 함께 다른 또 뭔가 상상밖의 그런 선곡을 네. 해오길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1: 다음 주에 동그라미 안 해주면 삐지겠다고 합니다. 댓글로.
0: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네.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네,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쉴 때 쉬지 못하는 건 나를 학대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쉴 때는 쉬어주세요. 네, 가끔은 쉼터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나 자신에게 휴식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서품 연분 감상합니다.
1: 이 아줌마 여기 너가지 힘들어서 더 먹었는가? 또 뛰어.
2: 어쩌라고 이렇게 시퍼런데나지? 남 여자들 쇼츠 쫓아다니는 이름도, 예? 아이, 거기 눈에는 법도 없음도, 닭신도 없음도.
1: 내 눈에 법은 있음도, 닭신 없어 그렇지.
2: 어머, 거기 무슨 소리? 아이, 그렇다고 왜 하필 얘 아딸린 법으로 쫓아다니는 이름인가 말이구만.
1: 아, 뭐,

0: 하니? 내 소리를 지르기 전에 얼씨던가 없어. 그게 허상간에 다 돌겠구만. 어제는도 뭐야, 어제는 너도 봐? 중글씨로 분이 한다요. 뭐야, 어제는 너도 봐?
1: 그 소리를 치더라도 전 주위 환경 잘 살펴보고 소리를 짓다에. 혹시 깨기나 얻어먹자고 도통 갔음도? 네?
0: 그래, 뭐노? 뭐니, 어떻게 된다? 왜 어떻게 된다? 고마! 알겠구만! 어휴, 내 몇 년 동안 어떻게 거의 거의 지켜온 거. 고마! 알겠구만!
1: 에휴, 이 아가 구투산 생각을 지어온다. 아이, 누기는 종종 개념이 없음도? 에? 나도 이렇게 몇 년 동안 거의 거의 지켜온 정서로 내 과부 달라면 홀라당 다 줄 것 같은데, 에?
0: 그래, 뭐노.
1: 돈 까봐, 내놨어. 돈 까봐.
0: 어우야, 아, 그것도 알겠구만. 그게 내가 어떻게 본다라고 알겠구만.
1: 알겠다고?
0: 네.
1: 그래, 뭐, 돈 까봐 내놓겠음도, 몸을 내놓겠음도. 길이 되면 돈 까봐고 몸이고 홀라당 다 먹이겠음도, 예?
0: 내 어찌부 만나다, 정말 이렇게 옥시장사만 쫓아다니는 제일 저질적인 강도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1: 저지르고 고지르고?
0: 예.
1: 내놓겠음도, 안 내놓겠음도,
0: 네.
1: 어느 걸 내놓겠음도, 다 내놓겠음도.
0: 내 무슨 욕지 못하게 둘 다 내놓게. 돈은 내놓겠었구만.
1: 선택을 잘 했습니다. 얼씨도. 빨리!
0: 뭐? 내 돈 까봐! 그만! 내 돈 까봐요, 그냥! 뭐야, 내 돈 까봐요! 나 내 돈 까봐!
1: 돈 까봐, 나 아웃. 이게 얼씨도.
0: 그만!
1: 확인해보고. 아, 신분증 있구나. 아, 성명!
0: 타옥씨.
1: 타옥씨?
0: 오, 알구만. 타옥씨.
1: 아, 타옥씨. 생년월일.
0: 1971년 6월 8.
1: 아, 주소.
0: 길림성 옥시현, 옥시천, 옥시진, 옥시일대.
1: 아, 길림성 옥시현, 옥시지, 옥시천, 옥시일대, 타옥씨. 아, 맞구나.
0: 알구만. 타옥씨리란데.
1: 타옥씨래. 이름도 막았지. 다. 검사 제작 다
0: 하는 거 보소. 보고 한번
1: 왔어. 제작 다 하는 거 보소.
0: 예. 감사합니다. 우야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하구만.
1: 네, 나도 이제 먹나니 과해서 아이 됐습니다.
0: 괜찮구만. 그래서 내 여기거든 조금 먹. 아유, 저기 무슨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옥실로 그 선수를 조금 미봉하마 해야 되겠습니다.
1: 나도 아줌마처럼 옥시장세라는 거 안 둬. 내가는 1등 버섯이 그만 1등 버섯이 2등 무얼야 2등 무얼. 아, 시내에서 한 그릇 몇십 원씩 한다 그래 먼저 50원 메고 와서 시장 조사를 해볼까요? 왔지만 이게 무슨 개남파이. 야, 재수 없다, 야, 지금 그만.
0: 저기, 이거라도 부득서.
1: 사람 보기로 어떻게 봅니다? 여보세요?
0: 야, 덥다고 그램도.
1: 열한데.
0: 덥어.
1: 아, 이거 정말.
0: 그치, 정말 싫다, 문사 어찌겠습니다.
1: 야, 그거 사람 먹이오. 아, 재수 없다, 야, 정말. 아, 야, 정말. 아, 이것도 아기라는 게 몽땅 주머니에다 두고.

0: 아주 대세 무함도
1: 어째 그런도?
0: 억실 하나 듣고.
1: 아 예.
0: 그 탈옥시 내 줍소.
1: 어 알았어.
0: 빨리 줍소.
1: 예. 오십시오.
0: 아 근데 무슨 얼굴에 세지가 좀 따라남도.
1: 야 뒤에서부터 손가 손가 하고 또 쳤는데 내 옷이 돈가 받으자 그랬는지 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저 세지게 좀 달아뛰었을 줄 모르겠어.
0: 자가 옷을 다 세지게.
1: 무섭지.
0: 아, 그 지정배요 이거 좀.
1: 다르게 생각하지 맙소. 내가 좀 몇 년 전에 그저 차 사고로 나그네를 잃고 나니까 그저 살못이 없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입에다 댄 게 어제는 꽤나 하구만.
0: 그저 말 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술이 사람 몸에 안 좋은데 특별 여자들 몸에 안 좋습니다.
1: 거기 또 술용 방가바는 매끄마에.
0: 네. 뭐 산판에 맨날 나가 있다가 술이 더 늘었습니다.
1: 저기 아이 이번에는 내 차례 아닌데.
0: 저 그렇게 되더라. 아이 정말 아이 됐어. 왜 어서 나서 안 마실 거.
1: 예.
0: 아 근데 그렇게 혼자 사느라 불편한 일들이 많겠는데.
1: 네? 예, 그것 무슨 말이 알겠습니다.
0: 아, 이런 세상에 예, 아니 어떻게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그 방법 돼야 됐지 뭐.
1: 그래 쟤네들 요새 그저 헌세 말이 뜨문뜨문 들어왔구만.
0: 그럼 남자 동미들이 많겠는데.
1: 어, 아이 그만. 허구야 내게 천민이 우드마 이거 미안하고 아이 됐어.
0: 아이 뭐 미안하지. 아이 술을 안 먹으면 없어. 이 어떠할 때는 빼주 줬었구만.
1: 예.
0: 어떻습니까?
1: 예. 여기 정도도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나가슴이 두꺼워진데 내가 제거를 안 돼요.
1: 무시계란도?
0: 아니, 내 말은 그 나가슴이 따뜻해지는데 빼주 줬단 말이지.
1: 에휴, 무슨 따뜻해진다 멋지고, 뭐 두꺼워진다 멋지고, 이거 다 한 거 크지구만. 그거 한 모금 더 줬어.
0: 예. 한 모금 왔어요.
1: 예.
0: 근데 그렇게 딱 뭐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없을 때가
1: 어디 없겠습니다. 그저 얘 내 좋아하는 사람이면 또 그쪽에서 싫다고 또 그저 그쪽에서 싫다고 아이고 모르겠음 하고 다가 생긴 짓이 나.
0: 야 아줌마의 신심을 가지고 삼서 에? 아이, 아줌마의 만화 인물적인 어디면 아이 됐다고 에?
1: 그렇지
0: 예.
1: 아이 내 속도에 무슨 옷도 다 가야겠습니다. 정말 얘 사실 러신하게 말해서 나도 저럴 때는 한 인물 했을 것만.
0: 그런 거 가슴.
1: 예. 그래서 얘 우리 천의 그 천자야들이고 지부석이 좋겠로 그리고 황자의 천하물로 한 80대 그도 돈 쫙 줬단 말이지만 거기서 그 이내 딱딱 챙겨가면 내시니까 지금 와서 그런 말 해서 뭐 하겠습니다.
0: 엠마 나다 만나다 전체를 우리 자취주에서 저 엘바다 나가 내만 만난 게 어지간신데 예?
1: 에휴, 모르겠구만.
0: 나는 아줌마의 만한 속거이면 아, 열라더비 달겨도 괜찮구만.
1: 무지개란다?
0: 아이, 내 말은 아줌마의 모든 속거이 좋고, 아줌마의 좋다 말한다는 게 그만. 아이, 됐었구만.
1: 어휴, 어둡다. 이런 지금 이 낙가주 두꺼워진데 이게 최고구만. 이거 한 번만 할까?
0: 아줌마.
1: 예.
0: 야, 좀.
1: 어야, 할 말이 좀 하.
0: 저 무슨 말인가 뭐해?
1: 어야 하소.
0: 저.
1: 어야 하란데.
0: 옥실 하나 더 주겠습니다.
1: 무시개 남도?
0: 아이, 한 해면 됐구만. 이거 뭐, 몽땅 걷어먹고 없이 제자 키우겠습니다.
1: 하여간 지금 이렇게 올바른 남자들 점점 많아진단 말이군. 아이, 내가 전번 주에는 어떤 호랩이를 하나 소개받았는데, 어이고, 아, 제 쪽에서 일이 바쁘다면 며칠 후에 만나자. 이래 생겼습니다, 글쎄. 어이고, 들으려니까, 예. 술을 좋아한다지.
0: 어.
1: 담배 찌우라지. 거기다가 사진을 보니까 생김새란 게 오뉴월의 술이 맞은 호박잎처럼 생겨가지고, 어이구, 내 원래
0: 열. 방금 내 이제 말하자면, 예. 절대로 당신이 어디 얼바나나나 만난다는데. 그 얼바나나나 어디서 산다는데?
1: 아유, 모르구만. 저기 무슨 뒷마을에 무슨 보석거리에 김무월이라든가.

0: 맨도가 안 돼.
1: 자네 잘 안 돼.
0: 무슨 소리 안 돼?
1: 여기 김머리고. 이제 뭐가 차지 말 전번에 속에 들어왔던 가드 말겠다.
2: 나도 어디 사진 있었는데.
0: 어야 정말 손이 없다야.
2: 아 어디 있었음. 아.
0: 어. 남의 사진 어떻게 그렇게 엉치고를 많이 없군도.
2: 아 그날에 옆에 사람도 많고 일도 많다나 가서 근성 대답해놓고 제일 따뜻한데 여는 단기 이렇게 엉치고 맞아. 아, 이거 정말 아이 됐습니다.
0: 예, 아이 나 틀래, 그만.
2: 긴 머리. 아,
0: 잘끼리
2: 아, 이게 만남이 연부이라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도 막 생각도 못했는데.
0: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 마음씨 컸습니다, 예.
2: 예, 네, 마음이 컸습니다. 저, 그저, 빼갈 한 방금 먹여놓으면 온 동네 과부들이 김치국을 다 파줬구만. 아이, 내 마음이 꼽아서 이래 나무 방송해주기 좋아한단 말이야.
0: 아, 예.
2: 저 성격이 영 시원시원한데.
0: 예, 그래, 그래, 예. 우리 터널에서는 거든 천대고 지부석 이거 거든 내 말 한마디인 거든 직선이도 못하지 않다, 그죠?
2: 그렇게 사물없진도?
0: 아이 그만 내가 참 깨기 싸다 말이지.
2: 아 저쟤는 시원하고 형도
0: 영 선량하게 생겼습니다. 예.
2: 내 생김새?
0: 예.
2: 예 그저 어느 월에 그 서리마저 호박 잎이보다 조금 낫달까.
0: 아 걔는 모르고 그랬네.
2: 뭐 이렇게 말이 나왔던 거에 뭐 교대를 할 건 다 교대를 해야 될지. 뭐. 나는 집에 아 하나 있습니다. 딸입니다.
0: 그만해.
2: 난 꿈에도 아들 해갖고 봐! 이야! 잘 됐다. 잘 됐다. 이만하면 교대를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저 아줌마의 보기에는 본시 여러모로 보면 어떻습니까?
0: 술 좀 쓰겠습니까?
2: 술어?
0: 예. 아구 몸에도 안 좋은데.
2: 때리지, 100분에 800을 때리지. 말아.
0: 어,
2: 말아, 말해라,
0: 아, 대단지.
2: 그럼 내 욕을 하나 들어주겠어?
0: 어, 예, 무슨 욕인가?
2: 내 먼저 술을 떼겠어.
0: 어, 지금 당장 술을 떼겠습니다.
2: 술을 떼겠어?
0: 예.
2: 야, 지금 나 자기 아까 나가네. 맨날 그다음에 같이 또 뺏으러 나가느라 새끼고 집아이고 싹 개망태기 되지.
0: 아,
2: 아 이래 뭐든 전반전은 영 완미하게 끝이 난 것 같은데 후반전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나 이 못해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0: 글쎄 돈 갈 데 없으면 혹시 주머니를 내셔
2: 이거 내라오? 무슨 소리라 그걸 사기 난다 그걸 말은 벗어서 옷이끈 잃어버리고 저렇게 지다마 탈옥실 허망 얻어봤어 아, 사옥실이?
0: 예.
2: 아, 사옥실이 알았어.
0: 아니.
2: 저 지나만 사옥실이를 합쇼! 사옥실이를 합쇼!
3: 똑같은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늘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날만 모아놓으면 그것은 용화가 되고 행복과 불행이 섞여 있으면 그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은 쓰여진 대본이 아니라 오늘도 써내려가는 미완성의 각본이 아닐까요?

길에 찍혔네. 진창길에 찍혔네. 쉼없이 걸어간 내 줄기 발자국. 아득한 지평선 인생길 저 끝까지 떳떳이 가는 사람 불구자라 말으라.

때 웃으면요 좋은 약이 되고 힘들 때 웃으면 생각에 근육이 생기고 화날 때 웃으면요 사랑에 싹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말 처음엔 누구나 다 자성하기 때문입니다. 좋을 땐 누구나 너그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불편한 순간이 올 때 본성이 고개를 드는 법입니다. 좋을 때의 태도보다 나쁠 때의 태도를 잘 봐야 하는 이유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두 번의 친절함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생을 긍정하면서 살기란 참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인류가 45년에 걸쳐 뇌에 관한 연구를 해온 결과 단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뇌가 옳다고 생각하는 99%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어 어두운 뉴스가 많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뭐, 매상도 뚝뚝 떨어진다고 한탄하는 마음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또, 결혼하고 싶어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 만날 기회가 없다. 나는 결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는 느낌도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마음도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요,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뇌의 특성상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정적 착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즉, 사태를 개선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네, 자신은 괴로운 일에 칭칭 얽매여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답니다. 난안 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첫 곡은요, 쿠로노 카소의 사랑의 바보였던가 이 노래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적인 기억 데이터가 뇌에 강렬하게 입력되면 뇌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리야라고 뇌에게 말하면 아직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억해 버립니다. 그 결과 말한 대로 되겠죠? 한편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하는 자체를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깁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나라면 할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도 긍정적이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죠? 뇌는 할수 있다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작은 공장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씨는요, 긍정적인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아기였습니다. 사실, 아기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 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어느 틈에 당연한 듯 목표를 달성하여 걷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자 가수의 살구나무 듣겠습니다.

0: 와와응원단 단원 오미나는 이번 연변디글을 통해 연길의 특색을 보여주려고 특별히 조선족 할머니 옷과 할머니 바지를 입고 물고기 가방과 막걸리, 맥주 같은 특색 소품도 준비함으로써 연길팀을 응원한 동시에 각지 축구팬들이 연길의 풍토 인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연길을 선전하고 고향을 추천 소개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했습니다. 8월 29일 연길 동국범팀은 홈장에서 룡정 등병팀과 맞붙게 됩니다.
1: 8월 24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0.5도 안팎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 기온은 전반기에 높고 후반기에 낮겠습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에서 섭씨 30도이며 28일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40mm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그중 24일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25일 밤부터 26일 오전까지 적은 비에서 중등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또렷한 강수가 있겠으며 국부 지역에는 단시간 강한 비, 뢰우 강풍, 우박 등 강대류 날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상부문은 강한 비로 인한 산홍수와 지질재해 위험을 중점적으로 방지하고 경작지 농작물 관리를 잘해 침수를 방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번 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옷을 적절히 조절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최림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상식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동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서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동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0: 된다고 얘기합니다. 알코올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쉴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1: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2: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2: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보기,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3: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1: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2: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바꿔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고쳐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2: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3: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소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면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아빠, 힘들어요.
4: 힘내자, 아들. 건강, 건강.
5: 여보, 이렇게 매일 같이 운동하니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도 적게 마시고 가족 건강 지키니 너무 좋네요. 하루 만보 가족과 같이 걷겠다고 하네요.
6: 사람마다 평안 건설에 참여하고 집집마다 평안 성과를 누립시다.
7: 一号线到三山街站，换23路到武定桥站就是了。斜阳草树寻常巷陌，人到冀奴层处，时时处处可怀古，是国家的幸运，人民的幸福。拥有文化遗产，拥有未来。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로 정인 솔, 박진은 홍색 자원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색 정신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여 보호와 활용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새로 정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정혜성이 생태보호보건체계를 보완하고 중화수탑 생태장벽을 구축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자상 거래가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0: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진행 중입니다.
1: 뉴스여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서기는 홍색 자원은 우리 당이 가진 고난을 겪으며 분투해온 빛나는 여성의 증거물이며 가장 소중한 정신적 재부이므로 반드시 진심과 정성을 다해 힘있게 보호하고 관리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며 각지는 홍색 자원 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색 정신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여 보호와 활용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새로 정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15개 성에 걸친 장종국가문화공원이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로성교 교도에서 사람들은 생사를 마다하고 돌진하며 다리 쟁탈전을 벌였던 순간을 기억하고 로산관에서는 네 차례 걸친 족수도하에 긴박했던 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귀향에서는 연인수로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장종문화 디지털 예술관을 찾아 현대과학기술을 통해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장종 정신을 도둑했습니다. 습금형 정수기는 홍색 자원을 활용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는 것을 시종

0: 깊이 중시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총서기는 중대한 역사적 의가는 당의 혁명성지, 홍색예토, 혁명록사 기념장소를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혁명 문물관은 당과 인민이 영용하게 분투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으며 중국 혁명을 기재한 위대한 노선과 감동적 사적은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재보임으로 혁명 문물에 대한 보호와 리용을 강화하고 혁명 문화를 고양하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것은 존 당과 존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차 5기는 개획 말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동 불가능 혁명 문물은 4만 2천 곳, 고교 관장 혁명 문물은 150만 여성, 혁명 기념관은 3천 개를 초과했으며 혁명 기념관 재개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혁명 유적지와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은 년평균 연인수로 6억 명에 달했습니다. 홍색 자원은 재생과 대체가 불가능한 진귀한 자원이므로 보호가 선차적 과업입니다. 15차원은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 보호 리용 구역 건설 공정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중요한 혁명 예토에 대한 보수와 소장 혁명 문물 복원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이동 불가능 혁명 문물에 대한 보수와 환경 정비를 위해 혁명 문물 보호 공정 기술 지도 규칙 시행을 최종 발표하고 조사, 평가, 시공, 검수 등 전반 과정에 걸쳐 각지의 보수 표준 불일치, 과도한 개축 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 혁명 근거지인 강서성은 홍색 자원이 풍부합니다. 감주 우도현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감랑성위원회 예트는 한창 보수 중입니다. 현재소 원공예, 원자재를 사용해 보수 이후에도 건물의 옛 모습을 보류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홍색 옛도시 서금은 종이 문물이 소장 혁명 문물의 80%를 점했습니다. 그중 훼손된 종이 문물을 대상으로 현재소는 다양한 기술 수단을 동원해 긴급 복원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나라 96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드넓은 대지에는 홍색 자원이 별처럼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란 장점을 살려 홍색 문화를 잘 전승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의 전반적 전시 사업에 대한 질을 꾸준히 높여가는 동시에 주제가 서명하고 료형이 풍부한 기념관 체계를 구축해 혁명 문물의 교육 효능을 확대했습니다. 북경대학 공로, 향산 등 홍색 좌표를 이용해 북경시는 창당, 황전, 상경수음 등 3대 구역을 건설하고 상시와 전시, 특색 림시 전시, 순회 전시를 통해 홍색 정신을 체계적이고 맥락 있게 해석했습니다. 종경시는 예토 플러스 기념관 플러스 몰입식 체험, 홍색 문화 구도를 통해 홍남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새로 출시한 소무의 꿈, XR 체험, 새롭게 승격한 종경 1949 주제 공연은 과학기술 수단을 통해 관중들을 조나가 들끓는 세월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가흥나무의 홍설에서 혁명성지인 서백파까지 그리고 우도화 강변에서 보탑산 기슬까지 곳곳의 홍색 대표 건물과 홍색 예토는 우리 당이 겪은 갓난신고를 직접 체험하고 용감하게 정진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 중화수탑으로 불리는 청해는 15차 5기년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견지하면서 녹색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더 높은 표준으로 생태 문명 고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황하, 장강, 난창강의 발원지인 청해에서 드넓은 고산 초원은 수온을 함양하고 수토를 유지하는 녹색 저수지이기도 합니다. 해발 4,400m에 위치한 옥수 지도이현 난창강 발원지 단지의 한 황폐화된 초원에서 작업자들이 새로 심은 풀씨의 발아류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초원 생태 보고는 장기간 고환과 산소 부족, 자생식물의 낮은 발아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청해성은 재배보식의 혁신뿐만 아니라 초종 선정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평균 해발고가 4,700m를 초과하는 삼강원 고환지대는 생태보고 난이도가 높고 정비 성과를 다지기 어렵습니다. 올해 현지 연합과학연구기구는 초종 번식 난제를 해결하고 고환지대의 생산에 적합한 자생초종을 선별해 증식 보급하는 한편 초원 퇴화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0: 중화수탑 생태 장벽을 끊임없이 다지기 위해서 올해 청해성은 과학기술을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한면으로 천지 일체와 생태 관측망 밀도를 다지는 한편 영상 관측소와 원격 탐지 관측 플랫폼을 통해 잔디와 수원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목축민 생태관리보호원 2만 명을 상대로 새로운 과학기술 관리보호수단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청해성은 삼강원 중화수탑 생태보호지원계획 2026-2035를 발표하고 52개 중점과제와 37개 중대 프로젝트를 배치했습니다. 15차 5기년 전망계획 기간 청해성은 더 높은 교수 내 생태무명고지를 구축하는 목표를 정하고 청해호류역, 난창강 상류의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보건 공사를 실시해 30만 무면적의 보건 사업을 완수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건전히 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힘써 향상시키게 됩니다. 또 3대 하천 지류의 단면 수지를 2급 또는 그 이상에 도달시켜 중화수탑이 확고하고 풍족하며 영원히 마르지 않고 동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1: 상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자상 거래가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이 소비 잠재력을 자극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전국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 소매기 동기 대비 4.8% 증가하고 4위 상품과 서비스 소매액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 소비의 폭을 넓히고 서비스 소비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무부가 주요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관광 판매액이 24.9%, 온라인 생활 서비스 판매액이 16.3% 증가했습니다. 전자상 거래는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상무 빅데이터 관측 결과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농산물 소매액이 12.8% 증가하고 농촌 상품 온라인 소매액은 5% 증가했습니다. 각지에서 전자상 거래 플러스 산업 벨트를 육성하는 한편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특색 산업 집산지 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공업품 산업용 전자상 거래 규모는 1.4%, 화학제품은 1.2%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등도 관련 서비스업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0: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에서 23일 금메달 11매가 산생한 가운데 탁구, 멀리뛰기, 정밀 수동작 등 신설된 9개 종목이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육상 400m 대형팀 결승전에서 전공팀이 38.15초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추풍제재팀이 39.45초, 경홍동격팀이 39.66초의 성적으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메달을 획득한 3개 팀의 기록은 모두 인간이 창조한 세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날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빙사대에서 다양한 경기 종목과 실전 장력 종목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참가팀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는 기술 교류와 업계 접목의 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가팀 팀원 황효상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모든 분야가 동시에 발전해야 로봇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를 통해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응용 장면 조목은 가정, 호텔, 물류 등 실제 생활과 생산 환경에 착안해 로봇의 현장 적용에 조력했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조직위원회 상무부수임 강광진은 올해 로봇은 더 단단하고 균형적이며 정교하고 자율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대회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최대의 기술 혁신 현장입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 로봇 기술이 인류의 생산과 생활에 더 빨리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262개 자원형 도시가 광산의 녹색 전환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옛 광산 부지였던 관광지들이 개선과 승격을 거쳐 호황을 누렸습니다. 한때 폐기되었던 광산 개혁

0: 27.7%를 차지하며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 금속, 비금속 등 다양한 채굴 업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광산 생태 복구를 후속 산업 육성과 도시 갱신 등 과제와 결부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생태 보상 제도와 투자, 용자 기재를 혁신 보완해 시장 주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리 부가가치 재투입의 선순환 체계를 다그쳐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올 들어 국산 농기계 장비가 잇따라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요에 따라서 정밀하게 작동하면서 농업 생산의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림성은 식용 옥수수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신선한 옥수수는 충격이 약하기에 과거에는 대부분 인력으로 수확했지만 올해는 전용 수확기를 도입해 수확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5회 장춘농업박람회에서 스마트 파송기, 경량형 옥수수 수확기, 고청결 집속묶기 기계 등 신형 장비가 집중 선보였습니다. 올해 길림성은 연구개발 자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동북 지역의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존 개발을 다그쳤습니다. 올해 더 많은 신규 실용 장비가 논밭과 과수원, 차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진강시의 만무 차밭에서 신규 전동 차입 수확기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여름철 차 수확은 비용이 높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으나 전동 수확기를 보급하면서 난제가 해결됐습니다. 스마트 장비는 전통 축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북성 현현의 한 오리 사육장에서는 갓 부화한 새기 오리가 스마트 육투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 가동한 스마트 육투장은 온도, 습도 등 지표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은 사료를 정밀 투입할 수 있고 급수기는 자동 급수를 실현했습니다. 축산 경험을 표준화 프로그램으로 선언하면서 오리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중앙재정은 누계로 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취약 분야의 기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와 공업정부화부는 지역, 업종, 품목, 공정별로 농기계 장비 취약점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스마트 농기계와 구릉, 산지에 적합한 농기계는 이미 기술 돌파에 성공하여 산업화 적용을 실현했습니다.
0: 복근성 복주시 마미구에는 1866년 설립된 복근선정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옛 공장 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터운 역사를 자랑하는 산업유산은 오늘날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문화관광 새 랜드마크로 변모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옛 기계수리 작업장을 개조한 극장으로 관객들이 발길이 모여듭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접이 점진식 공연 잊을 수 없는 선정이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이 몰입형 공연은 현재까지 약 1200회 가까이 상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높은 이 문화관광단지는 7년 전만 해도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새는 방치된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116헥타르에 달하는 이 단지의 전신은 1866년에 설립된 복근선정입니다. 최근 복주시는 산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요적군을 통합하여 전육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복근선정문화연구원 리혁봉연구원은 보호와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당시 직면한 첫 번째 난제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낡은 공장을 선종문화성 형태로 탈바꿈시키고 종합창고는 박물관으로, 기계수리 작업장은 극장으로, 창고방들은 선종소정으로 각기 꾸몄습니다. 또한 중국 선종문화박물관, 마강해전기념관, 라송탑공원을 하나로 융합시켜 통일된 행정력을 갖춘 문화관광단지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상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전시관으로 낡은 공장 건물을 개조하고 구역을 연결하여 완전한 역사 관람 동선을 형성한 대형 박물관 구역이라는 이념이 확립되고 나서는 100년 선종이 어떻게 새 생명력을 부여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선종예술단 단장은 우리의 3년째 옛 작업장에는 기둥들이 많이 이어져 있어 마치 하나하나의 소랍처럼 시대를 꺼내 보이며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바로 접이 점진식 개념이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객들은 전진 가능한 관람석에 앉아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작은 배를 타고 해양 강국을 지향해

0: 그동안의 웅장한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복권선종 투자그룹 관계장 진균씨는 지난해 8월 2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대형 잔디 광장을 조성하고 야간 경제 모델을 가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균씨는 료식업 시장을 유치하고 문예 공연을 배치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밤에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차를 마시고 야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복주 도심에서는 이 같은 재탄생 롤리가 곳곳에 내하를 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천 공원 부두를 출발점으로 지난 하를 따라 배를 타고 6.8km를 항행하면서 온천 공원, 온천 박물관, 복주 수계 종합 정비 전시관 등 문화 관광 명소와 진안 신팔경 그리고 주변 교량의 예술적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행간의 수계 종합 정비 덕분에 100여 개 내하가 청정함과 푸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복조시 수무문화관광유한회사 관계자 왕효람 씨는 현재까지 복조에서는 29갈래 내하 항로가 개통돼 통관거리가 75km를 넘어섰다면서 하천마다 저마다의 경치와 이야기가 있는 일하일경, 일하일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이 최근 비차량보험 종합관리행동방안을 발표하여 비차량보험 분야에 두드러진 문제와 위험 부담에 초점을 맞춰 무질서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오도, 유인 가입, 묶음식 판매, 민지 가입 등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행위들이 모두 정비 대상입니다. 비차량보험 업무에는 기업재산보험, 가정재산보험, 공정보험, 선박보험 등 수백 개 보험 종목이 포함됩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과 APEC 기타 경제체 간 수출입 총액이 18조 300억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출입 무역 총량은 이미 전 세계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 인력자원사회보상부에 따르면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중국대표단이 8월 23일 공식 성립되었습니다. 전국 21개 성에서 선발된 71명 선수가 제조, 정보, 서비스 등 6대 분야 64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회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상해에서 열리며 근 70개 국가와 지역에 약 1,400명 선수가 함께 기량을 겨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중앙기상대가 24일 오전 6시를 기해청색 태풍 조기경보와 황색호우 조기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24일 야간부터 올해 제19호 태풍 나라가 점차 광서연해에서 광동 뢰주반도 서측 일대 해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제20호 태풍 개나리는 23일 밤 이미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24일 오전 8시부터 25일 오전 8시까지 절강성 동남부, 복건성 동부연해, 광동성 북부, 대만섬 대부분 지역에 부분적으로 큰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월 23일 2026년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가 인도 뉴딜리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남자 복식 결승에서 사상 첫 세계선수권 결승에 진출한 세 번째 배정 선수인 중국의 양위갱 왕창이 21대 17, 21대 16으로 4년 만에 세계 선수권 결승에 돌아온 네 번째 배정 선수인 말레이시아 사정봉 소유혁을 꺾고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대형 산불이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인접한 네바다주 리노시를 위협했습니다. 현재 소방부문에 따르면 심각한 산불로 6명이 다치고 조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아직 4만 5천 명이 대피 경보구에 남아있습니다. 현지 소방부문 책임자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인재에 의해 발생했으며 약 24시간 만에 피해 면적이 53평방킬로미터까지 확대되고 현재 화재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산불 주변에 투입한 소방인력은 800여 명이고 3명 소방대원을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네바다주 주장은 리노시가 위치한 워쇼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네바다주 국민경위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정전 영향을 받은 주민은 만 가구이고 여러 주요 도로는 통행을 중지했습니다. 현지 관원은 성명에서 리노스테드 공항과 일반 항공교통이 운항을 잠시 중단했으나 리노타우 국제공항은 계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노는 미국 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타호호와 60km 상가에

0: 고온과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서부의 여러 주에서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미군 조항사령부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아라비아해에서 항행하고 있는 미사일 구축함 존 핀호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까지 미군이 항로 변경을 요구한 상선은 70척 그리고 기동불능 상태인 상선은 3척, 승선 검문을 진행한 상선은 2척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 모흐비가 23일 경제 압박을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적대시 행동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 호르무드 협의 항행 중단 영향으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한 가운데 올 6월과 7월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일 평균 원유 수입량이 500만 배럴에 달해 이란 전쟁 사태 발발 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한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화석 연료와 에너지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발표한 전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이 159개 구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목표물을 타격하고 방공부대는 고성능 무인기 1120대를 격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장부대 총참모부가 23일 발표한 전투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시간대에 전선에서 254차 접전하고 러시아군 장갑차와 화포 등 여러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서장이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고 주장한 네팔 인사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장을 보다 신시대 새로운 발전 이야기 공유회가 네팔 국가행정학교 보고 대청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네팔 양국의 300여 명 랩인들이 서장에서 갓 돌아온 몇몇 네팔 인사들의 견문과 경험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6월 네팔 국가언론위원회 존조석 구마르 아차야가 서장을 방문하여 제2회 서장 국제전파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방문기간 구마르 아차야 주석은 부다라궁, 츠풍사, 용뿌랑캉과 같은 문화 랜드마크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현지 주민들의 문화생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사 비나 공원의 생태 복원과 노블링카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문자원의 합동관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차야 주석은 산남시 내동구 전통 모종을 수공 직조 전문합작사가 전통 기술과 현대 시장을 접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단순 보존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전승으로 이어지게 한 점, 라사시 돌 롱대 쟁구 200메가와트 목축 태양광 병행 발전 프로젝트가 태양광 발전과 고온축 산업을 결합시켜 고해발 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발전 경로를 탐색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차야 주석은 서장의 역사와 현대, 문화와 자연, 전통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이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완성시키고 있다며 서장은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드리부반 대학 언론학과 쿤단 아리알 주임은 서장을 수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현장 답사를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재우, 민바고, 지명문화산업단지에서 현대관리기술이 전통향 제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것을 목격했고 산남시 내동구 자시취된 지역사회에서는 고온농촌이 개방적인 자세로 청정에너지와 과학기술 혁신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리알 조임은 무형문화유산 공방에서 현대기업까지 전통지역사회에서 산업단지까지 서장에서 문화적 뿌리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한 창을 열어 존승과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모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유회는 중국인권연구회, 네팔 트리부반대가, 네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현지 시민 반드시는 이번 공유회는 네팔 민중들이 중국 서장의 실제 발전 현황을 료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서장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반드시는 이야기 공유를 통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인권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리해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ARI 국제학교 학생 소누와르는 발표자들이 전한 서장에서의 교문과 경험이 자신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서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이 신비로운 땅이 발산하는 활기를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장이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고 주장한 네팔 인사의 평가를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숙분평이 좋아하는 전골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네타냐후에 대한 수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일본의 군비 확장 외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트 프로그램 평어 근인 숙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절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라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신금을 울리는 악귀의 이야기는 1100년 동안 중화의 아들 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럼 신시대에 어떻게 강군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주석은 건군 100년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자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강군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인민군대의 당 건설을 전면 강화하고 총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따르도록 확보하며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군사훈련과 작전 준비 태세를 전면 강화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인민군대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군사관리를 전면 강화하고 국방과 군대 개혁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며 군사력 구조 편성을 완비화하고 군사 정책 제도를 체계화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넷째, 일체화한 국가전략 체계와 능력을 다지고 제고해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산업 체계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방과학기술산업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혁신으로 군 현대화를 주도하면서 인민군대는 무기 장비 분야에서 역사적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이를테면 섬20은 중국인 해방군의 최신형 쌍발 중형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편입은 인민공군이 우주와 항공을 통합하고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는

0: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상징합니다. 대형 운송기 운20은 중국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대형 다용도 운송기입니다. 이 기종이 공군에 편입하면서 항공 전략 조성과 장비 개발 분야에 중대한 돌파를 지르냈으며 공군 전략의 전환이 새로운 기점에 올라섰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20차 당대회 보고의 요구에 따라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장비 중대 프로젝트를 가일층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전투력으로 전환되도록 다그쳐야 합니다. 강군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습근평 강군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다지며 습근평 주석의 당주왕 핵심 지위와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보히 수호해야 합니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 관철하고 당주왕과 주왕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의 지휘에 복종하며 우리 군대를 세계 인류 군대로 건설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1: 본 프로그램의 황혜석의 방영연구원과 고전해설인 역파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운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강군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주석이 강조했듯이 군사훈련과 작전준비태세를 전면 강화하고 인민군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유력한 보장을 마련하고 세계 평화의 항구한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합시다. 끝으로 우리 함께 고전 식구를 함께 되새기고 함께 낭송해봅시다.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경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형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택물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타냐후에 대한 수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터키 사법장관 아킨 귤레긴이 8월 21일 이스라엘 무장이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 물자를 운송하는 선단에 간섭하는 문제와 관련해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빌레건은 터키 법원은 지난 7월 인종절멸죄 혐의로 네타냐후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국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요청했고 현재 관련 서류는 외교부에 전달됐습니다. 적색 수배령은 국제형사경찰기구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발부하며 관련 요구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규약과 규칙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적색 수배령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수배 도주범에 대한 정보를 모든 회원국 경찰에 통보할 수 있으며 수배령의 법적 효력, 자국 집행관의 체포권은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은 국제형찰기구의 회원국입니다. 터키 법원은 현재 국제인도주의 선단을 가로막은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기소에 따르면 국제수역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원조를 보내는 선박을 간섭하고 관련 인사들을 구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타냐후는 인류위해죄, 인종절멸죄, 인신자유박탈죄, 고의상해죄, 고문죄, 재산파괴죄, 엄중강도죄, 운수수단 납치죄 등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터키가 네타냐후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관계에 나타난 분쟁의 축소판이며 그 직접적 도화자는 지난 18일 이스라엘이 수리아 아부주후르 공군기지를 공습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리아가 터키에 군대 배치를 허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직접 위협했다고 비난하고 수리아에서 터키가 군사적 존재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국경에 다가서고 이스라엘은 그 위협을 감지하고 사태가 고조되기 전에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는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은 수리아에 대한 공습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제지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도록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터키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쿨드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기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기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 터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 터키는 가자지구를 봉쇄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어 2010년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향발한 터키 구조선을 무력으로 요격해 터키인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이로 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2016년에야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미국이

이스라엘 조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간 충돌을 격화하고 터키는 이스라엘 대사를 축출해 항의를 표했으며 양국 관계는 재차 긴장세를 탔습니다. 2022년 8월 양국은 대사급 외교 관계를 회복한다고 선포했습니다. 2023년 10월 3라운드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간 충돌이 발발한 후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엄하게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가 재차 악화됐습니다. 이어 2023년 11월 터키는 이스라엘 조제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터키의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 办公室은 8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지도자와 군인을 공갈하려는 시도는 무산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계속 강경한 행동을 통해 지역 안정을 파괴하려는 터키의 시도와 이스라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办公室은 에르도안을 반유태 독재자라고 인정하고 에르도안이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하마스 성원을 수용하며 기프로스 영토의 절반을 강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터키 대통령부 보도국은 상술한 언론을 반박하면서 네타냐후가 취한 값싼 정치적 수법은 선거를 위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향력을 갖춘 지역 국가로서 터키와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그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양국 관계의 악화는 외교와 여론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 대해 이스라엘은 나토 국가와 직접적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군비 확장 외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하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풀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를 방문하고 이른바 일본의 반격

무력화, 일본 방위 장비 수출 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군비 확장 외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당국은 무기 수출 확대와 군사활동 범위 확대 등 두 개 면에 대한 포석을 서두르는 한편 전후 국제질서와 법률 규제를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군사 확장을 다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고이즈미 신지로의 이번 방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현재 일본은 무기 수출 확대, 군사 활동 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 주선에 따라 재군사화 대외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무기 수출의 경우 다카이치 정부는 올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한 후 해외에 대한 무기장비 판매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필리핀에 대한 아부금화급 호위함 등 군사장비 수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고이즈미 신지로는 모가미급 호위함과 일본 현역 함정이 사용하는 유니콘 통신 안테나 시스템의 대인도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정부의 무기 수출 확대는 국내 군수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구매국과 함께 무기 체계, 수리와 보수, 부품 공급 등 면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해외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한층 더 증강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표했습니다. 군사활동 범위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가 취임한 후 일본은 최초로 대규모 작전부대를 필리핀에 파견해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공간을 넓히려고 애썼습니다. 방문기간 고이즈미 신지로는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향후 10년을 아우르는 협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일본 자위대가 오스트랄리아 영내 시험장을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를 시험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분석가들은 관련 협력 내용은 오스트랄리아에서 일본 군사 활동이 장기화와 기재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인도의 합동 군사 훈련도 또 하나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수와 지원, 무기 개발 등 면에서 일본이 관련 국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전략적 중심과 군사 능력 건설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며 전수 방위 원칙을 위반한 군사 확장입니다. 무기 수출을 확대하든 군사 활동 범위를 넓히든 그리고 안보 진영화를 강화하든 다카이치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일본이 군비 확장을 위해 길을 닦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파괴와 평화 헌법 등 일본 국내 법률 제도에 대한 위배 행위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겠습니다. 오스트랄리아 국립대학 일본사교원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현재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헌법 중에 평화조항을 지우려는 시도로서 반드시 경각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정부가 이른바 안전환경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과장하는 것도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위험한 화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일본 방송협회 전 앵커 김우라는 일본이 진작 전쟁을 일으킨 것도 자존자위의 기치를 이용하고 군사 확장을 자신의 안전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일본 정부가 또 방위력 정비를 구실로 군비 확장을 추진하면서 방위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군사 확장의 길을 고집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봐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요. 이상 오늘의 심성보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걸음을 내딛고 누군가는 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느리게 성장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따뜻한 관심과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 지고 또 배우고 웃고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끊임없는 인내로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문예유치원 현명화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문예유치원 현명화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문예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또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문예유치원 원장 현명화입니다.
0: 네.
1: 우선 먼저 저희 문예유치원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희 유치원의 현황을 보면 예전 10년 전 또는 5년 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0: 네.
1: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의 가치와 중점을 아이들이 맑고 씩씩하게 자라는 거, 편식하지 않고 잘 먹도록 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특별히 작년부터 저희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0: 네.
1: 얼핏 보면 뭐가 다르지 하실 수도 있지만 세분화해서 보았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 졸업한 아이들을 3년간 추적 조사해본 결과 유치원에서 사회성이 수립이 안 되면 소학교에 들어가서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어렵구나라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야 해서 저희들은 교육의 중점을 사회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0: 네, 사회성 제고. 그래요. 이제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이제 공립 유치원이 꾸준히 증설되면서 사립 유치원들이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인데요. 경영 악화로 유치원 운영을 포기해야겠다고 고민하신 적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당시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1: 그 당시 마음은 먹먹하고 머릿속은 하얗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었죠.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운영자로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결단하기까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운영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막혀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견제할 수가 없어서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0: 그렇죠.
1: 우리 교직원들한테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부모님들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그래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치원을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하신,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 이 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한 학부모의 이 절절한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의 기억과 그 마음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이 말은 사실 올해 봄에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인데요. 이 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올해 졸업식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어렵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을 정리하려고 할때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는 이 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셨던 그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믿고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고 원장님만이 문예유치원만이 우리 아이가 갈 곳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을 또이한 명의 부모님을 이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자리를 털고 책상 정리부터 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0: 네, 어찌 보면 한또 부모님의 말씀이 지금 원장님을 이 자리까지 또 견지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네요. 네, 문예유치원은 우리 지역에서 진정한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극소수의 유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합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통합교육은 무엇인지 또 단순히 아이들이 함께 모아두는 것만이 아닌 유치원만의 통합교육 핵심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통합교육이라 하면 다양한 교육적 요구 또 능력을 지닌 아이들이 함께 교육받는 것으로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0: 네.
1: 여기에서 발달 장애와 발달 지연은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발달 지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저희 문예유치원에는 지금 현재 발달 지연 아이가 5명 있습니다.
0: 네.
1: 발달 지연이라 하면 또래에 비해 조금 늦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발달 지연이지만 아, 커가면 다 돼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0: 네.
1: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0: 네.
1: 어떤 아이들은 커가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0: 네.
1: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관찰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저희는 통합교육의 핵심을 바로 이 부분에 두었습니다.
0: 네.
1: 아이들이 다양한 자극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감각 기관을 빨리 깨워 주어서 발달 지연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
0: 네.
1: 또한 일반 아이들과의 수업 놀이를 통하여서 많은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 부분에 저희가 이번 학기부터 추가한 프로그램이 바로 또래 놀이지도입니다.
0: 네.
1: 아이들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1: 또래 놀이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부터 기초를 잘 다져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합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통합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의 발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일 텐데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발달 상황을 어떻게 세심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1: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상태를 관찰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유일하게 저희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발달 진단 평가입니다.
0: 네.
1: 이 발달 진단 평가에는 아이들의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정서, 기본생활검사, 또한 이 아이의 양육에서 놓칠 수 없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하는 발달진단평가는 아이의 현재 생활 나이에서 발달 나이가 비교되어 나옵니다.
0: 네.
1: 검사 결과를 보면 성장 속도와 발달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초롱이의 생활 나이는 37개월인데 통합 발달 연령은 24개월이다. 이렇게 되면 발달 지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발달 연령은 각 분야별로 등간 연령이 다 나옵니다. 인지 능력은 예를 들면 34개월, 언어는 28개월 등 이렇게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네. 교사나 부모님들이 조기 개입을 하기가 좋습니다.
0: 네.
1: 또한 검사 결과에 그 또래 아이들의 능력과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놀이 지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유치원에서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부모님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원장님의 교육 목표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유치원 생활을 잘 적응하고 나아가 소학교 진학 후 학습과 사회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1: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진짜 다 다릅니다.
0: 그렇죠.
1: 올해부터 저희 유치원에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개별화 교육입니다.
0: 네.
1: 저도 20년 가까이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0: 네.
1: 그때에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저희가 접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0: 네.
1: 지금은 저희가 전체 교사가 모두 함께 개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것, 또한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잘 돼야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유치원은 전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놀이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특히 이제 행동 교정과 놀이 코칭을 통해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맞춰주는 세심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단순한 능력 향상을 넘어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긴 그 가장 큰 변화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네. 우리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이제 3년간 추석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학업도 중요하죠.
0: 그렇죠.
1: 하지만 이제 학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성입니다.
0: 네.
1: 정서가 안정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또래 놀이에서 똑같이 이제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또래 놀이

0: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행동 수정 또래 놀이 지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행동 수정 또래 놀이 지도를 한 결과 아이들의 정서가 많이 유해짐을 보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 행동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1: 네, 반복적으로 이제 수정해주고, 네, 또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겠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일반 아이들과 발달 지원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교육 환경에서 일반 아이 학부모님들의 우려나 불만은 없으셨는지, 또 학부모들의 리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장님도 또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0: 네, 사실 제일 걱정하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고,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매일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현재까지는 불만이나 의견을 내는 부모님들은 안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프로그램을 아주 세분화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유치원에 발달 지연 아이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설명이나 표현도 모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반복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 일반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잘 다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놀다 보면 때론 아이들이 특성이 보입니다. 때 이제 리더십을 보이는 아이들,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필요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감 놀이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체험 놀이로 하다 보니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해주십니다.
1: 그래요. 방학이 되면 이미 수학생이 된 아이들도 종종 유치원을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추억 방문이 아니라 원장님과 이 유치원 교육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리움이 담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0: 그냥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믿어주시니 고마울 뿐이죠. 사실 수학생이 된 우리 졸업생 아이들을 보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성 훈련과 또래놀이를 좀더 일찍 배웠더라면, 또 이제 정서 조절 훈련을 좀더 많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 산하에 이제 따로 방과 후 교육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방학에 부모님들이 돌보기 어려운 친구들을 방학 숙제 위주로 하면서 사회성 훈련, 감정 표현 지도, 또래놀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 조절이 안 돼서 욱하는 성격이 나오던 아이들도 먼저 감정을 읽어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서가 안정을 찾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의견 충돌로 이제 부딪혔을 때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행동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다 보면 이 또한 감정들이 쌓여서 점점 친구들을 회피하게 되고 학교 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저희들은 아이들이 적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그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사회성 훈련도 유치원에서부터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많은 문제점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번 방학 프로그램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이번까지 3년간을 진행해온 결과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더 섰습니다. 조금 느린 아이들한테는 또래놀이 지도나 감정놀이 지도가 필수이지만 일반 아이들도 정서적인 문제에서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라도 그냥 괜찮아라고 지나가기보다는 잠깐 우리 어른들이 멈추어서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설명하는 그 상황을 잘 들어만 주어도 우리 아이들이 정서에 굉장히 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학교에 가도 다시 오고 싶어 하고 부모님들 또한 믿고

0: 아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조금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포용하고 기다리면서 또 교육하는 일은 깊은 사랑과 인내, 세심한 관찰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어려운 순간마다 원장님을 버티게 한 마음, 또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0: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마음 중심을 딱 하나에 두었습니다.
1: 네.
0: 그냥 내 울타리에서는 나한테 와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도록 하자. 내가 너희 목소리를 이제 들어줄게. 지금까지 제가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기다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포용해 주어야 되는 것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은 정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단계에서는 문제점들이 범위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아교에 올라가서의 문제점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아교에서도 이 정도인데 중학교나 고중, 또한 대학, 나아가서 사회에서는 어떨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들을 조기 발견, 조기 중재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교사가 세심히 관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미연에 발견하고 바로 잡아만 주더라도 쉽고 빠르게 갈수 있는데 이런 작은 문제들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면 그때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될 것이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의 마음과 방법들을 나누고 가정과 저희가 함께 하도록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여타 특수교육 기관들은 아이들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님께서는 아이들의 능력 성장은 물론 또 아이들의 정서 관리와 마음 성장에 더욱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이게 이제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서 조절이나 이제 감정 조절 능력도 그냥 1대1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 관리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관리를 반복적으로 잘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 기초를 잘 다져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이 사회에서 좀더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서 교육에 이제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1: 네, 그렇군요. 현재 소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원장님께서 9월부터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프로그램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어떠합니까?
0: 네, 이 부분은 제가 3년간 소학교 아이들의 생활을 관찰해 본 결과, 아, 이 프로그램은 정말 시급하고 정말 중요하구나 했던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자기 세상에 가두거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 행동들과 돌발 행동으로 담임 선생님을 너무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명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느린 아이들이 제일 힘들죠. 사실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요청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올해 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하여 이번 7월에 이제 새롭게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을 그만두고
1: 원장님께서는 문예유치원의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또 원장님이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 모습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0: 네, 이제 20년 가까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러 성장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물끄러미.
1: 와, 또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0: 네, 요즘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특히 소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예전 아이들 같지 않을까?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 우리 발달 지원팀 이제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환경 오염의 문제가 이제 제일 심각하고 음식들도 이제 그 원인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다. 또한 이제 매체에 아이들이 과다 노출된 것 또한 이제 무시 못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영향이라면 주 양육자와 양육 환경입니다. 주 양육자라 그러면 아이들과 주 4일 이상 함께 있는 사람을 주 양육자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출근을 해야 되고 낮에 모든 시간을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베이비시터한테 맡긴다고 할 때, 이때 주 양육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베이비시터가 되겠지요.
1: 그렇죠.
0: 예, 이때 주 양육자분들은 아이들의 반응과 표정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또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수많은 표현을 해줄 때, 이제 아이들의 반응 하나하나를 이제 놓치지 마시고 그 반응에 또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체험합니다. 입으로도 이제 체험을 하고 손 또는 이제 눈으로 이렇게 전신으로 세상을 배워 나가죠. 주 양육자의 얼굴, 또 이제 촉감, 소리, 냄새 등입니다. 이러한 감각의 총집합이 아이의 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생후 1년 반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 제대로 만약 소통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은 나중에 자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볼 때, 1세에서 3세, 이 시기는 주의력과 공동주의 싹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의 뇌는 내가 본 것을 이제 어른들한테 너도 봐줘 라는 욕구로 가득합니다. 이걸 공동주의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아이와 함께 대상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저기 하고 손가락으로 이제 무언가를 가리킬 때그 방향을 함께 보고, 강아지네, 강아지가 멍멍하네, 뭐 강아지가 귀엽네 라고 이제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짧은 것 같은 이런 상호작용이지만 사회성이 뿌리를 키워줍니다. 또한 이제 2세에서 4세, 이 시기는 이제 언어와 사고의 폭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이 말이 늡니다. 이때에는 단어가 문장이 되고 또 아이들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왜? 이런 말을 이제 계속 하죠. 이런 말을 이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호기심이 아니라 사고력의 성장 신호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선택 질문 놀이를 우리가 이제 추천드립니다. 사과를 먹을래? 아니면 바나나 먹을래? 이제 이때 아이는 단어뿐만 아니라 선택과 이제 표현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때에는 역할 놀이도 좋습니다. 엄마는 손님 할게, 너는 요리사 해. 뭐 이때에는 규칙, 이제 상상, 언어가 동시에 자라납니다.
1: 그렇군요.
0: 또한 이제 4세에서 6세, 이 시기는 자기조절의 씨앗의 시기라고 합니다.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이제 조절하려는 시도를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이것은 본능이 아니고 이제 학습입니다. 이 시기 놀이와 일상 규칙 속에서 충동을 멈추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신호등 게임이나 순서 바꾸기 게임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초록불은 가, 빨간불은 멈춰야 돼. 또한 이제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다음엔 이제 네가 해.

0: 이제 이런 먼저 등 후 이런 같은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이런 단순한 것 같은 놀이들이 전두엽의 자기조절 회로를 단련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1: 네.
0: 이때 저희 유치원에서는 정서조절과 기다림 또한 또래 놀이까지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장난감을 빼앗는다거나 놀고 싶은데 표현을 못할 때 또 좀 서투른 방법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 그럴 때 행동 중재나 이제 행동 수정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0: 가정에서도 이런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합니다.
1: 네.
0: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이가 반응을 잘 못하네. 2세가 되면 아이들의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단어량이 현저하게 적다. 이제 그러면 그 시기에 그냥 되겠지 하지 마시고
1: 네.
0: 아이들과 더 친밀한 소통 예를 들면 자연에 가서 또 많은 또 체험을 해본다던가
1: 네.
0: 이제 아니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이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부모님들의 관찰과 또 발견이 제일 또 이제 빠른 치료법이 될 수 있겠네요.
0: 네.
1: 네, 매년 졸업과 입학 시즌이 찾아오면 유치원 운영은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지금까지 운영해오신 원장님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끝으로 이제 유치원 운영 계획과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정말이지 이제 운영과 아이들의 사랑은 별개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1: 네.
0: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졸업식을 하였습니다만 매번 졸업식을 할 때마다 내년 졸업식은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이번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교사들과도 모든 상황을 이제 오픈하였습니다.
1: 네.
0: 유치원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과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의논을 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앞으로 저희 유치원은 정원을 이제 30명으로 제한을 하고
1: 네.
0: 더 유효한 소통 놀이와 이제 아이들의 관찰과 진단 평가와 지도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1: 네.
0: 연령대별로 발달 단계를 체크하고 이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며 오감 놀이에서 많은 감각 자극을 키워서 언어와 이제 인지 발달을 돕고 대근육, 소근육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자 합니다.
1: 네.
0: 또한 유일하게 저희 유치원에서만 할 수 있는 어린이 발달 진단 평가를 진행하여 아이들의 성장 과정마다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제때 체크하여 성장의 골든 타임을 잘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내가 지도하는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1: 네.
0: 발달 진단 평가는 저희가 하지만 저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도 받아보셔도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나 또한 아이를 가르치는 저희들의 마음이나 딱 하나의 공동 소망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는 우리 연길의 이 지역의 아이들이 유치원 단계에서 좀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또 어른들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났으면 하는 것이 이제 작은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

0: 구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세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상, 새로운 정세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적인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객관적 경제 법칙에 따라 지역 정책 체계를 조정하고 보완하며 각 지역의 비교 우위를 발휘해 각종 요소들이 합리하게 유동하고 능률적으로 결집하도록 촉진하며 혁신적 발전의 원동력을 증대해 질 높은 발전을 위한 동력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하며 중심도시와 도시군을 비롯한 경제발전 우위 지역의 경제 및 인구 수요 능력을 강화하고 기타 지역의 식량 안전, 생태 안전, 변강 안전 등 분야를 보장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위로 서로 보완하며 질 높게 발전하는 지역 경제 구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 높은 발전 단계로 승화함에 따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든 지역의 경제 발전에서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하게 분업하고 최적화하며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경진기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3대 지역 및 일부 중요한 도시군을 중심으로 전국의 질 높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몇 개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불균형은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전으로 상대적인 균형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변증법입니다. 첫째, 객관적 법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산업과 인구가 우위 지역으로 집중돼 도시군을 주요 형태로 하는 성장 동력을 형성함으로써 경제의 전반적 효율 향상을 이끄는 것은 경제 법칙입니다. 자원 유동을 가로막는 장애를 혁파하고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 재반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유동하고 우위 지역으로 집결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북경 상해 등 특대 도시는 자원 조건과 기능 설정에 따라 인구 규모를 합리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둘째, 비교 우위를 발휘해야 합니다. 경제발전 여건이 량한 지역은 보다 많은 산업과 인구를 수용해 가치 창출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생태 기능이 강한 지역은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고 보다 많은 생태 제품을 창조해야 합니다. 국가 안전 요인을 염두에 둘 때 변강 지역의 발전 능력을 강화해 일정한 인구와 경제적 버팀목을 확보함으로써 민족 단결과 변강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공간 관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주체기능 구역 전략을 보완하고 실행에 옮기며 주체기능 구역 부분을 세분화해 주체기능 설정에 따라 정책을 따로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개발 지역, 생태 취약 지역, 에너지 자원 지역 등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을 제정하고 분류별로 정밀하게 실시해 효과적인 주체기능 기능 제약과 질서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한 발전 구도 공간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민생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의 기본 요구는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고 기반시설의 정비 정도를 일정하게 평준화하는 것입니다. 토지 호적, 이전 지불 등 부대 정책을 보완하고 도시군의 수용 능력을 높이고 이주민의 안정적인 전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주민의 전입 사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착실하게 일해 진출할 수 있고 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 생태를 비롯한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의 기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새로운 지역 간 균형 발전 기제를 다각도로 완비하고 관련 정책과 조치를 서둘러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적인 상품 시장과 요소 시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접근 금지 목록 제도를 실시하고 차별적이고 은폐적인 지역 시장 장벽을 제거해 행정적 독점과 지역 보호주의를 단호히 혁파해야 합니다. 중앙의 명확한 정책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전입 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부대 정책을 완비하는 등 노동력의 유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장벽을 허물어 인적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해야 합니다. 시장 일체화 발전 기제를 완비하고 지역 협력 기제를 심화해 기반 시설, 환경 보호, 산업 등 분야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0: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봄 희망의 봄
0: 가사입니다. 봄은 희망의 봄입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사랑이 씨앗도다. 따스한 햇살처럼 수줍은 사랑을 해요. 여름은 눈부신 여름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사랑이 짙어지고 눈부신 햇살처럼 열렬한 사랑을 해요.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탄 인연입니다.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간된 지 100여 년이 되는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하이디의 상냥한 눈빛에 마음이 바뀐 할아버지는 하이디의 손을 잡고 아까와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올라가 보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려. 하이디와 할아버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좁은 계단을 빠져나가니 그곳이 바로 교회의 꼭대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안아서 창밖을 내다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디의 두 눈에 들어온 것은 높다란 지붕과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진 굴뚝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에서 내려온 하이디는 실망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너처럼 어린아이가 내려다본다고 뭘 알겠니?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다시는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라. 하이디는 잔뜩 풀이 죽어 할아버지를 따라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으로 통하는 계단 중턱 복도까지 내려왔을 때 하이디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커다란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이디는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 녀석은 나하고 같이 있으면 덤비지 않는단다. 새끼 고양이를 보여줄까? 커다란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새끼 고양이들은 단번에 하이디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곱 여덟 마리의 새끼 고양이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무리지어 있는 모습은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이디는 넋을 잃고 새끼 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마리 줄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를 수 있다면 다 줄 수도 있다. 내가 너희 집까지 가져다 주마. 집은 어디냐? 이렇게 멋진 일이 또 있을까요? 이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을 집으로 가져가면 클라라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제재만 씨 댁이에요. 그 집이라면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고양이를 누구에게 전하면 되겠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클라라에게 주세요. 새끼 고양이를 보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지금은 두 마리만 가져갈게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라. 우선 두 마리만 가져가거라. 하이디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이디는 얼른 하얀 고양이를 오른쪽 주머니에, 얼룩 고양이를 왼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아까 그 소년이 계단에 걸터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를 집까지 데려다주면 20페니를 더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제바스티안이 달려나왔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아가씨. 곧바로 식당으로 가십시오.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텐마이어 씨는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하이디는 서둘러 집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제바스티안은 문 앞에 소년이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하이디가 식당으로 들어갔지만 로텐마이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클라

하나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하이디가 자리에 앉자 로텐마이어는 화를 참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델 하이드, 집안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다니. 이게 무슨 짓이지? 야옹! 바로 그 순간, 마치 로텐마이어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로텐마이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무슨 짓이냐, 아델 하이드? 그렇게 버릇없는 짓을 하고 아직도 모자라서 장난을 치는 거냐? 하이디가 말을 꺼내려고 하자 다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옹! 야옹! 그만! 그만 당장 식당에서 나가! 로텐마이어는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이디, 로텐마이어는 너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왜 자꾸 야옹야옹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야?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새끼 고양이가 그런 거야. 하이디는 겨우 고양이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로텐마이어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새끼 고양이라고? 세바스티안, 토이네테, 이런 기분 나쁜 짐승을 집안에 들이다니, 빨리 밖으로 내다 버려요. 로텐마이어는 비명을 지르며 공부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로텐마이어는 고양이를 매우 싫어했거든요. 제바스티안이 와보니 고양이들은 클라라의 무릎 위에 있었고, 하이디는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클라라와 하이디는 사이좋게 두 마리 고양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제바스티안, 로텐마이어에게는 비밀로 하고 이 새끼 고양이들의 집을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클라라 아가씨.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바스티안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웃음이 터져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텐마이어가 당황해서 허둥대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기 때문입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모두 잠을 잘 시간이 되어야 로텐마이어는 문을 빠끔히 열고 제바스티안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분 나쁜 짐승은 내다 버렸나요? 네, 버렸습니다. 제바스티안의 말에 안심을 한 로텐마이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제바스티안은 클라라의 방으로 가 클라라의 무릎 위에 있는 고양이를 집어들고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방을 나왔습니다. 로텐마이어는 저녁을 먹고 나서 하이디에게 잔소리를 퍼부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디의 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완전히 지쳐버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클라라와 하이디는 기분 좋게 잠을 자러 갔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멋지고 편안하게 잠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인옥입니다. 네, 인생을 긍정하면서 살기란 참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인류가 45년에 걸쳐 뇌에 관한 연구를 해온 결과 단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뇌가 옳다고 생각하는 99%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어 어두운 뉴스가 많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뭐 매상도 뚝뚝 떨어진다고 한탄하는 마음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또 결혼하고 싶어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 만날 기회가 없다. 나는 결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는 느낌도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마음도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요,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뇌의 특성상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정적 착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즉, 사태를 개선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네, 자신은 괴로운 일에 칭칭 얽매여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답니다. 난 안 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부피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첫 곡은요, 구려노카소의 사랑의 바보였던가 이 노래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적인 기억 데이터가 뇌에 강렬하게 입력되면 뇌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리야 라고 뇌에게 말하면 아직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억해버립니다. 그 결과 말한 대로 되겠죠? 한편,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하는 자체를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깁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나라면 할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도 긍정적이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죠? 뇌는 할수 있다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작은 공장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씨는요, 긍정적인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아기였습니다. 사실, 아기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 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어느 틈에 당연한 듯 목표를 달성하여 걷습니다. 계속해서.

네, 감정뇌가 좋은 상태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감정뇌는 항상 쾌와 불쾌를 오가면서 움직이죠. 저는 이것을 진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나 엄격한 수행을 거듭한 사람도 모두 불쾌를 경험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쾌해지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불쾌해집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한 쌍으로 괴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진자의 폭이 커지므로 그 일을 완수했을 때는요, 커다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 진자의 폭이 적어서 커다란 성취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쾌하게 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쾌가 커지니까요. 포인트는 불쾌해졌을 때 순간적으로 쾌로 바꿀 수 있는 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 사랑 다 바쳤나요?

내 감정뇌가 불쾌해졌을 때 동작 하나를 바꾸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쾌해졌을 때 아니라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면요, 뇌가 부정적 착각에서 긍정적 착각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네, 마라톤 선수가 일부러 가혹한 장거리 마라톤에 도전하고 등산가가 언제 눈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험한 산을 과감하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불쾌하면 불쾌할수록 달성했을 때의 기쁨이나 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앞을 내다보면서 상황을 즐깁니다. 고생을 즐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내거나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은 고생을 싫어하고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이것은 불쾌의 상태로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상사의 명령으로 일을 하고 환경을 바꿀 수 없어서 할수 없이 일을 합니다. 이것은 네, 소극적 자기 희생인데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진심은 아니죠. 당연히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고생을 즐기면서 진심으로 적극적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10년이나 부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리라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뇌는 참 재미있어서요. 순식간에 착각에서 깨어나거든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방법들로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부정적 착각을 계속해왔던 사람도 긍정적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란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미소하라 보시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现在是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松。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6: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相见恨晚，让女人把妆哭花了也不管。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我以为我会哭，但是我没有。

爱的痛苦将日日夜夜在我灵魂最深处。我以为我会报复，但是我没有。